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Good morning. 오늘도 오셨네요. Welcome. 뭘로 드릴까요?
4: Good morning, yes. I'll have two caramel lattes, please. Is the drink very sweet? Please make it not too sweet. Maybe just a little sweet.
2: 아, 캐러멜 라떼요. 스위트라면 좀 달게. 스위트 커피 오케이?
4: Yes, just a little sweet. Just a little bit of sweet.

0: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저기 여자친구 오시네요. 걸프렌드 오버 데어.
1: Hi, sweetie. Oh, my sweetie, sweet.
2: Hey, you're late, sweetie.
1: Oh, sweetie. I got stuck, my sweetie.
0: 어, 뭐? 이미 주문했는데 스위트 스위트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더 달게 해야겠네. 여기 시럽도 넣고 저기 시럽도 넣고 거기 시럽도 넣고.
2: Don't worry, sweetie. I already ordered.
1: Already ordered? Oh, sweetie, my sweet.
0: 어, 또 스위트. 아, 혈당 스파이크 올 것 같은데 스위트를 몇 개나 추가한 거고.
2: Of course, my sweetie. Oh, today you look so sweet.
1: You. Oh, my sweetie. You are my sweetest sweet.
0: 또 스위트 오긴. 와, 이거 뭐 당뇨가 제대로 올 것 같은데 괜찮겠나? 요런 시럽, 저런 시럽, 그런 시럽 이거 더 넣고 요렇게 이렇게 저어가지고 됐다. 어, here you are.
2: Oh,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Here, my sweetie. Here's your latte. Be careful. It's a little hot, okay?
1: Oh, I love you, my sweetie. Let me taste.
3: 에? 먹고!
0: 어머머머, 왜 저러지? 덜 달아서 저러나? 오, 시럽 더 넣을 걸 그랬네. 어, have a nice day. 어? 아!
4: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2: Is this drink very sweet? Is this drink very sweet?
4: Is this drink very sweet?
5: Sweet는 달다라는 의미인데요. 음료나 음식의 당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덜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less sweet? Can you make it less sweet? 반대로 더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sweeter? Can you make it sweeter?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2: Is this drink very sweet?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my sweetie.
6: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7: 제3 벤처 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허브 기술 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In 1876, the Port of Busan opened its gates to the world, and 150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at historic day. It has stood as a living witness, watching over the most crucial moments of South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from the very front lines. Today, it has grown into a world-class transshipment hub, making the Port of Busan the very first name that comes to mind whenever we discuss the future of the city. So joining us today is Mr. Lee Yong-deuk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Today we will dive into the 150-year history walked by the Port of Busan and discuss the future it will shape moving forward. 네, 1876년 부산항이 문을 연 이후 어느덧 15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더 인터뷰는 이용득 부산항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부산항이 걸어온 지난 150년의 역사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그 부산항의 오랜 역사와 그 문화를 연구하는 부산항 역사문화연구소장 이용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Well, it is a pleasure to have you here in the studio today. Could you tell us about the research conducted at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that described the role it plays as well? 부산항 역사문화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앞서 인사를 드리면서 조금 그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름 그대로 부산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부산항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지인들은요, 부산항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0: 그렇군요. 정말 이름 그대로 부산항의 역사를 알리고 또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1: 예.
0: So just as the name suggests, the Institute research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Port of Busan while introducing and promoting it to a wider audience. He adds that because of this dedication, his the acquaintances often call him the evangelist of the Port of Busan. Well, in celebration of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Port of Busan, you have been giving special lectures and appearing on broadcast to share its history and meaning with citizens. So what is the core message that you want to make sure your audience takes away from your talks?
2: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강연도 하시고 방송도 출연해서 이 부산항의 역사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시는데요. 현장에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1: 예, 이 역사는 그냥 그 시월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싸움의 흔적이자 결과물이죠.
0: 그럼요.
1: 예, 역사적으로 부산은 서울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천민이란 그 신분을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분에 타다지 않고 임진왜란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면은 군감민이 하맘이 돼서 이 땅을 지켰고 6.25 한국전쟁 당시는 수많은 피난민을 포용하면서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개항을 통해서 문화충돌을 겪었던 현장이었죠. 이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을 포용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지역민의 주인 정신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0: 그렇군요. 부산이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품어온 이 도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So he emphasizes that history is not merely created by the passage of time, but it is the footprint and result of lives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at specific era and space. He notes that historically, Busan was on the periphery of Seoul and as a region where people made a living from the sea. It was home to many who held a lower status in the past. Yet, rather than blaming their social standing, the soldiers, officials, of course, and citizens united as one to defend this land whenever crises like the Imjin War arose. Also, during the Korean War, Busan embraced countless refugees and shared their pain, and it served as a very site that experienced a cultural clash through its opening. And by highlighting these moments, he stresses a deep sense of ownership held by the local residents who have historically embraced diverse and contrasting cultures while actively adapting to change. much.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Yong-deuk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Well, you have researched the history of the Port of Busan for a very long time. So is there a hidden story about the port that you came across maybe during your research and felt, I absolutely need to share this with the citizens?
2: 예, 오랫동안 부산항의 역사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꼭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느꼈던 부산항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그 부산항 노래하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자주 들먹이곤 하죠.
2: 네.
1: 예, 본래 이 노래는 1970년에 불렀던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였습니다. 같은 그해 부산항에는 미국 선적의 컨테이너 전용선 피츠버그호가 처음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당시 부두 노동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2: 네.
1: 그런데 1971년에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김해일은 대형각 하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에 이 노래는 부산 출신의 원작곡자죠. 항선우에 의해서 돌아가요 부산항해라고 개사가 돼서 조용필이 부르게 됩니다.
2: 네.
1: 그러나 인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부산항과 일본 고베항 간에 컨테이너선이 오가면서 철도로 컨테이너가 운송이 되는 복합 운송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일본의 조청년 동포들이 모처럼 그 조국을 찾아오면서 돌아요 부산항의 노래는 이미 행제로 바뀌면서 들어올까 락이 가미된 편곡을 하게 됩니다.
2: 네.
1: 이걸 1976년에 조용필이 다시 불러서 크게 히트를 하죠. 우연이었을까요? 바로 그 해가 부산항 근대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 네.
1: 어떻게 보면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는 마치 부산항 개항을 축하라도 하듯이 같은 해에 새롭게 불려졌던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2: 그렇군요. 국민가요로 사랑받는 이 노래 한 곡에도 부산항의 역사와 또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또 함께 담겨 있었다는 점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1: 예.
0: I love this story. So he shares an intriguing historical connection involving 조용필's famous song 돌아와요 부산항에. And the track originally debuted back in 1970 as Come Back to Chungmu Port actually. And that same year, a historic moment occurred at the Port of Busan when the Pittsburgh, an American full container ship docked for the first time. And following the tragic passing of the original singer Kim Hae-il in the Daeyeong-gak fire back in 1971, the song's original composer from Busan, Hwang Seon-woo, revised the lyrics to Come Back to Busan Port, 돌아와요 부산항에 in 1972. And then it was sung by Cho Yong-pil, though it initially gained very little popularity. Around that time, the port entered a multimodal transport era, and as a container ships began to travel between Busan and Japan, with containers being transported onward by rail. And then, in 1975, actually, the song's lyrics were modified once again, changing My Love to My Brothers, and it was rearranged into a mix of trot and rock as well. And Cho Yong-pil actually sang this new version in 1976. And it became a massive hit. He notes how surprising and almost fateful it was that this explosive success occurred in the exact same year the Port of Busan celebrated its momentous, the 100th anniversary of modern opening, sounding almost as if the song was reinvented to celebrate the very milestone. Now, today, the Port of Busan has grown into a world-class transshipment hub and a global logistics center where cargo from all over the world converges. And as a researcher who has watched the port evolve over such a long period, what gives you the greatest sense of pride when you look at the Port of Busan today?
2: 예, 지금의 부산항은 세계적인 이 환적 항이자 또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했는데요. 오랜 시간 이 부산항의 변화를 지켜보신 연구자로서 오늘의 부산항을 바라볼 때 가장 자랑스럽게 느끼는 점은 무엇일까요?
1: 예, 개항의 역사입니다. 올해로서 부산항이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근대 개항이 된 지가 150년이 되었죠.
2: 아, 네.
1: 개항이란 용어는 강화도 조약 제5조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전에 우리에게는 개항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외관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외관은 일본인의 마을을 의미하는데요. 고려 말부터 우리 한반도에는 외선들이 자주 나타나서 그 침탈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해유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웅천 그 제포가 되고요. 부산포에 각각 외관을 설치해서 무역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2: 네.
1: 이게 그 임진왜란 이후에 크게 발전한 곳이 오늘날 용두산 공원에 자리했던 약 10만 평 규모의 초랑 외관입니다. 이곳은 근대 개항이 될 때까지 약 200년에 걸쳐 조선과 일본 간의 그 무역을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조선 시대에 바다가 닫힌 상황에서 유일하게 열려 있던 공간이 부산이었던 것이죠.
2: 네.
1: 조선의 인삼이 이곳을 통해 나가고 대신 들어온 것은 은이라든지 안경, 유리, 장신구, 호박이 그리고 설탕이나 사탕, 가자루 등을 접할 수 있는 고리였습니다.
2: 네.
1: 그래서 부산은 오래전부터 바다를 통한 개항의 문화가 꽃폈던 아주 전통이 깊은 곳이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 그렇군요. 예, 부산 시민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So he shares that his greatest pride lies in the history of its opening. He notes that this year marks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modern opening of the port of Busan, and which officially introduced the term opening to the country's vocabulary. And before that, the region was characterized by Weiguan, Japanese settlements. And starting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he royal court established the settlements in places like Uncheon and Busanpo to peace and trade with Japanese vessels that frequently raided the peninsula. Following the Imjin War, this evolved into Choryang Weguan, a massive 100,000-pyeong settlement located where Yongdusan Park stands today, which served as the exclusive trading hub between Joseon and Japan for roughly 200 years until the modern opening. He highlights that at the time when Joseon's borders were largely close to the sea, Busan was the country's sole window to the outside world, exporting Joseon ginseng and importing silver, eyeglasses, glass, amber accessories, sugar, and confections as well. Ultimately, he expresses just immense pride in the fact that Busan is a deeply traditional place where a vibrant maritime and trading culture blossomed long before modern times. Well, recently, future visions centered around the Busan port, such as,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opening of the Arctic shipping route, and establishing Busan as a maritime capital have been widely discussed. So moving forward, what role must the port of Busan play to further elevate Busan's future competitiveness? 최근엔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 항로, 해양수도 부산 등 정말 다양한 미래 비전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산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까요?
1: 예, 그 중국의 상하이, 미국의 뉴욕, 호주의 시드니 등은요, 수도가 아니지만은 수도 못지않은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수도보다 널리 알려진 해양도시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 국가는 수도의 역할과 기능을 이러한 항만 도시에게 그 분산을 시킴으로 해가지고요, 도시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2: 네.
1: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해양과 경제활동이 가장 육성 발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항만 물류 외에는 크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말하지만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이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머물고 있죠.
2: 네.
1: 앞으로 그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산은 해양 수도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양 수도는 해양 행정과 해양 산업이 조화를 이룬 도시를 말합니다. 다행히 2025년 12월에 그 해양수산부가 부산을 내려왔고요. 여기에 그 북극 항로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올라서 한층 그 분위기가 고조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맘쯤에 그 중앙정부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부산시로 많이 이관을 시켜준다면은 제대로 그 부산시에서는 해양행정을 펼치게 되어서 더욱 그 상승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2: 그렇군요. 앞으로 부산의 변화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points out that global maritime cities like Shanghai, New York, and Sydney are not capital cities yet. They perform vital functions on par with capitals and are widely recognized worldwide, as we know. He highlights

0: Max major standouts beyond port logistics. And despite being the second largest city, key sectors remain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e emphasizes that Busan must truly become a maritime capital, blending maritime administration with maritime industries. And he shares that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Busan in December of 2025, momentum has built up with the Arctic shipping route emerging as a future growth industry. He concludes that if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more oceans and fisheries-related administrative duties to the city, Busan will be able to fully execute maritime policies, creating an even greater synergistic effec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Yong-deuk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Now, listening to you speak makes me feel as if I am turning the pages of an entire book dedicated to the history of the Port of Busan. I love it. So do you have any plans to publish a comprehensive book that compiles the full history of the Port of Busan in the future?
1: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부산항의 역사를 담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앞으로 부산항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을 펴내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2: 네, 그 150년의 그 총괄적이고 단편적인 역사는 그 가능하겠지만은 항만이라든지 하역 운송, 해운 선사, 수산 제조, 해양 산업, 항만 노조 선언 그리고 물류 창고, 항만에 관계되는 그 기관 등을 총망라한 이런 것을 그 집필을 하려면은요 각 분야에 그 맞는 전문가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2: 그래야만 부산 항사다운 책을 발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마디로 그 부산항 150년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제 해운 물류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집필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So this is great news. So while summarizing a brief or general overview of the 150-year history is possible, publishing a definitive book on the history of Port of Busan requires a diverse group of experts to cover various specialized fields. He mentioned including ports and fisheries, manufacturing and port labor unions and port-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He notes tha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e 150-year history of Port of Busan is concurrently South Korea's modern history, as well as its economic, shipping, and logistics history as well. So he shares that he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specialists from each of these fields to form a dedicated writing team. So we'll definitely look out for that. And for the citizens of Busan and the future generations who will live through the next 150 years. What kind of space do you hope the Port of Busan will be remembered as?
1: 그럼 앞으로의 150년을 살아갈 부산 시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부산항이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2: 예, 그 바다는 쉬지를 않습니다.
1: 네.
2: 예,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조르나 해루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5일 선박이 드나들고 깔매기가 납니다. 그래서 부산을 역동적인 곳이라고 뻔하죠.
1: 네.
2: 예, 그뿐인가요? 부산은 아름답고 먹거리도 많고 역사 깊은 이야기도 아주 많은 것입니다.
1: 맞습니다.
2: 예, 오늘날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에는요 너무나 많은 카페나 커피숍이 들어서서 먹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고 있죠. 예, 항구는 하물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찾아드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친절한 도시, 깨끗한 도시, 정직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그 가미가 된다면은요, 항상 부산과 부산항에는 사람과 화물이 선박이 끝없이 찾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 네.
2: 앞으로 부산은 물류 도시라는 항만 이미지도 중요하지만은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을 쉬면서 품격을 갖춘 해양 관광 문화 도시로 기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부산만의 매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는데요.
0: To the ocean, he says, never rests. Waves roll with the wind, currents flow when it is calm. Ships arrive day and night, and seagulls fly. And we see this, right? And this is why Busan is often described as dynamic. He adds that it is a beautiful city filled with abundant food and deep historical stories, noting that today's scenic beaches are lined with cafes where people gather.

0: gather to enjoy food and conversation, reminding us that a port welcomes people just as much as cargo. And he firmly believes that if Busan adds the images of a kind, clean, and honest city, people and ships will endlessly flock to both the city and its port. And while its image as a logistics port remains important, he hopes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remember Busan as a refined maritime tourism and cultural city where history and culture breathe together. Well, we are going to have to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예, 오늘 그 새롭게 단장한 영어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니까요. 예, 정말 그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쁩니다. 아, 최근에 부산에는 많은 내국인이 그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에게 부산을 알리는 알찬 방송, 친절한 방송으로서 국내 청취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부산 영어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소장님 감사합니다. He shares that broadcasting from the newly renovated station here today makes him feel much lighter and very happy. Observing that many foreigners have been visiting Busan recently, he expresses his hope that the station will continue to be loved by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steners as an informative and welcoming broadcast that introduces Busan to the world. Love that. Well,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소장님은 부산을 대표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첫째는 바다입니다.
0: 그럼요.
2: 네. 예, 바다 때문에 배가 드나들고 항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서 태종대, 해운대, 모른대와 같은 명소가 생겨났고요. 숱한 해수욕장과 포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강한 대교는 세계적인 명소이지 않습니까?
0: 네. 예.
2: 두 번째는 영도와 가덕도입니다. 이 두 섬은 부산항을 존재케 하는 천혜의 방파제이자 항만의 배후지입니다. 특히 가덕도의 신구항까지 들어서게 되면 가덕도의 자산 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0: 그럼요.
2: 이처럼 우리 부산에 살면서 너무 가까이에서 늘 바다와 섬을 마주하다 보니까 소중한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0: 그렇죠.
2: 앞으로 부산항을 잇게 한 가장 중요한 자산인 바다 그리고 두 개의 섬 영도와 가덕도에 대해서 잠시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So he shares that for him, he believes that what is the most precious asset of Busan is first the beaches, right? There are so many landmarks lined along the beaches and also the sea coastline as well. And you can see the Gwanghwam Bridge and there are just so many beautiful spots along the beaches. And second, he mentioned the islands, Yeongdo and Gadeokdo. He mentioned for Busanites, we take it for granted all these islands and beaches, but maybe today we can be thankful for these islands and beaches here in Busan, and I absolutely agre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Yong-deuk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이 용득 부산항 연구소장과 함께했는데요.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김광석 with 바람이 불어오는 곳.

And that was 바람이 불어오는 곳 by 김광석.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I'm your host, Stephanie Yoon.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wonderful Friday morning so far. TGIF. The time is now 11:38. And let's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coming in. We have 고수님 saying hello, everyone. 승훈님 messaging in saying 화이팅. Wow, new studio is awesome, BEFM. Yes, yes. I hope you're enjoying it. I'm enjoying it here as well. And we also have Peace님 messaging in. Is it Jinli님? Peace님 saying, Busan. Oh, so these are messages coming in about today's text topic question. So let me remind you, what do you think is Busan's most valuable asset is? 네, 오늘의 문자 주제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We have Jinli님 saying, 부산의 자산은 항구, 부두, 또 관광지, 바다, 무엇보다 정 많고 활발한 부산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Yes, of course, the people, right? People is number one, I believe. And also the tourism, the landscapes, and as you mentioned, the beaches and the port that we talked about today. I absolutely agree. And we also have 고수님 saying, 부산을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은, 이거 읽어도 되나요? 그 스테파니? 아님 부산 영어 방송?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 답변이 아니고 고수님 답변이었습니다. So 고수님 saying, yes, BEFM is one of the definitely greatest assets of Busan. I absolutely agree. Thank you so much for that message, 고수님. And we also have Jerry님 saying, 부산은 오래전부터 전국 각지의 사람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품어온 도시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포용성이 부산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That openness, that accepting heart and attitude is the greatest asset of Busan. Busan. I love these answers. So deep and so meaningful. Thank you so much for your messages.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Busan update.

0: 280,000 small business owners will receive energy vouchers, while local public utility charges will remain frozen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ell, the package also includes measures designed to encourage consumer spending. So what can local residents expect?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정책도 포함됐다고요?
1: 네, 우선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적용 비율이 한시적으로 15%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공공배달 서비스와 동백전 QR 결제 때 사용 가능한 쿠폰도 지급됩니다.
0: 그렇군요. One of the key measures is a temporary increase in the cashback rate for Dongbaekjeon, Busan's local currency, to as much as 15%. And the city will also provide coupons that can be used for public delivery services and Dongbaekjeon QR code payments as well. Now, the city also plans to create low-cost startup spaces by utilizing vacant commercial properties.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is? 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는 창업 공간도 마련됐다고요?
1: 네, 부산시는 우선 빈점포 1,000곳을 활용해 월 임대료 1만 원의 창업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원도심과 전통시장에 장기 공실 50개소를 내놓고 2년간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도 보조할 방침입니다.
0: 그렇군요. So Busan plans to convert 1,000 vacant storefronts into low-cost business spaces with monthly rents of just 10,000 won. This year, the city will begin by offering 50 long vacant properties in older downtown neighborhoods and traditional markets. It also plans to subsidize rent and interior renovation and cost for up to 2 years. Now, the city is also moving to strengthen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and small business owner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So what measures are included? 취약계층과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고요?
1: 네, 부산시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근로형 민생지킴이를 운영하고 공공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도 조속하게 추진됩니다. 불법 고금리 대부업과 전세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즉시 출범되고 오는 9월에는 베테랑 수사관을 보강해 민생경제수사팀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0: 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So the city plans to expand public employment programs by launching a new initiative called the Livelihood Guardian to help address the economic strain caused by prolonged high interest rates. It will also move ahead with a special judicial police unit dedicated to livelihood-related financial crimes, and a task force targeting illegal high-interest lending and rental fraud will be launched immediately before being expanded into a specialized investigation team later this year. Well, there are also plans to simplify support for people struggling with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procedures. So how will that work? 파산이나 회생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고요?
1: 네, 부산시는 파상 회생 분야 전문 상담가가 탁승한 찾아가는 원스톱 지원버스 두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버스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돌며 채무 조정 상담부터 법원 서류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합니다.
0: I see. So the city plans to operate two mobile one-stop support buses staffed by specialists in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The buses will travel to traditional markets and neighborhood commercial districts, providing everything from debt restructuring consultations to assistance with court document filing in one place. And the city has also outlined plans to establish a dedicated task force for tourism. So what role is it expected to play?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고요?
1: 네, 이날 전재수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조직을 통해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관광 연계 상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숙박시설 부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0: 네, 숙박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가 어떻게 보완될지도 관심입니다. So Mayor John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dedicated tourism task force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visitors continues to grow. The organization will review tourism infrastructure, attractions, and related travel products as well, while also addressing the shortage of accommodation facilities across the city. Well, before we wrap up, could you summarize today's key points?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1: 네, 부산시가 지난 1일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발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세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부터 지원하겠다는 의지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

0: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마저 잠드는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픈 그난 당신의 삶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욕 누군가에게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Let's be honest, we all compare ourselves to others sometimes and feeling anxious when we're behind when we stumble. But today's guests, they actually ask, why does that matter? And so what? Through their uplifting music, they tell the stories of ordinary people and offer comfort along the way. Please welcome members Yuk Jung-an and Kang Jun-woo from Yuk Jung-an Band, Sixth Band. Hello,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Hi, everyone.
0: Hello, everyone.
2: Nice to meet you.
0: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육중한 밴드에서 강준우를 맡고 있는 강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 Hello.
2: 안녕하세요. 육중한 밴드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육중한입니다.
0: Hello. He said he was the visual member. 육중한. Hello.
2: 야오. 아유,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오랜만이에요.
2: 네. 네. 어, 더 이뻐졌어요.
1: 그러니까요.
2: 귀여워졌네.
0: 정말요? 네. 진심이시죠?
2: 진심이죠.
0: Okay. It was like a long time no see. You became cuter. You became prettier. Firstly, I want to ask how have you guys been?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오, 네,
1: 너무... 다시 또 여기 라디오를 나오는 날에 고대하면서 여긴 또 곡을 또 써야지 또 우리가 그렇죠. 또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2: 그렇죠.
1: 얼른 열심히 곡을 쓰고 있었죠.
2: 그때 나오고 저희가 훅 갔다면 여기를 다시 못 올
1: 그럼요.
2: 네. 다행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0: 다행히 다시 와주셨네요. They say that they had a really good time during the last few months, and they were like, you know, we have to write a song if we want to be on radio again. So thankfully, they were able to just keep on promoting and make more songs. So here they are back again. Everybody is saying welcome back. Welcome back. 다들 청취자분들도 다시 와주셔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해주시는데요.
2: 와, 감사합니다.
0: Well, you are here for a reason because just yesterday you released your new song. It's called So What. Oh my gosh, it's just been one day. 따끈따끈한 신곡 어제 나오셨죠?
2: Oh my gosh.
0: Oh my gosh.
2: Oh my gosh.
0: 어떻게 보면 저희 하트어택이 거의 나오고 첫 활동이신
1: 그럼요,
0: 건가요?
1: 그럼요. 맞습니다.
0: 아닌가요?
2: 두 번째.
0: 죄송합니다. 제가 예. 여쭤본 저의 죄입니다.
2: 아닙니다. 네, 두 번째.
0: 아무튼 네. 두
2: 넘버
0: 번째.
2: 투. 넘버
0: 투. 오케이. 네. 어쩔 건데 So What이라는 곡인데 네. 어제 발매가 됐는데 네. 워낙 너무 오래 되시고 베테랑이셔서 뭔가 발매하는 날이 좀 특별하게 다가올까 궁금하기도 한데 좀 어떠셨나요 어제?
1: 항상 설레죠.
0: 오, 네.
1: 이, 노, 네.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0: 네.
1: 너무 히트를 쳐서 5분 만에 너무 히트를 쳐서 네. 대박이 나지 않을까
0: 오.
1: 항상 그런 꿈을 꾸면서
2: 그런 꿈을 꾼다
1: 네, 꿈을 아~ 꾸면서 네, 꿈을 꾸면서
2: 꿈을 꾼다고.
1: 항상 희망을 네. 가지면서 그렇게 항상 발표를 합니다 저희도
2: 궁금하죠
0: 네. 네.
2: 첫 이제 저희 생각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네. 어떻게 받아들일까
1: 네,
2: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까 우리가 썼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르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0: 그래서 반응 좀 확인해 보셨나요?
2: 라이브 하고
0: 네.
1: 여기서 확인해봐야죠.
2: 확인해봐야죠.
0: 아, 오늘 확인해봐요.
1: 네, 확인해봐야죠.
2: 이게 글로벌로 갈지 안 갈지 네. 한번 봐야죠. 네,
1: 확인해봐야죠.
0: Okay, so they said that yeah, of course we've been releasing a lot of songs, but still every time they do feel excited and giddy because they're really curious. Is this gonna blow up? Is this gonna go viral? They have the dream that it's always gonna go really well and popular, and then they really want to see if people enjoy what they've created and what came out of their brain. So I asked, okay, so did you guys check out the reviews? Did you guys check out what people were saying? And they said, actually, we want to check out what the listeners say today because it is a global radio station. And like we mentioned earlier, we do have a live performance today, so it'll be perfect if you guys let us know your thoughts. So let's talk about the song itself. Can you explain what is this song about? 그럼 곡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쩔 건데? 강렬한 제목이에요. 어떤 곡인가요?
1: 아니,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너무 요즘 세상이 빠르게만 흘러가고 너무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요즘 뭐 숨고르기 청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좀 쉬어가는 청년 뭐 쉬어가야 된다. 혼자 살면 안 된다. 돈도 많아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뭐 못생기면 안 된다. 살 빼라.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2: 피곤하네.
1: 그런 거 좀 남의 눈에 신경 쓰지 말고
0: 네.
1: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내가 뭐 좀 모자라면 어쩔 건데. 이런 마음으로 그때 썼던 가사죠.
0: 네. Okay, they say that literally it was like, so what? They were lying down one day and he thought, you know, this world, it's so fast. It's moving so fast and there's so many things you have to do. There's so much pressure on yourselves. Everybody's telling you to be your best. Everybody's telling you you have to study well. You have to be pretty. You can't be ugly. You gotta be thin. There's just so many things that this society wants you to do. And he said, but you know what? so what if you're not all of these things? And that's why they came out with the song and the lyrics. I feel like it is perfect for the society nowadays because a lot of us are just kind of comparing ourselves on the internet. We have social media, of course, the society itself, the vibe and atmosphere is always like that as well. But do you guys, is there something you guys want to say amid this social atmosphere nowadays? 또 요즘은 워낙 SNS도 많이 맞아요. 발달이 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2: 그러니까 SNS 때문에 남들이 다 잘 살고 부럽기만 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마음에 네. 그런 곡이죠.
0: 두 분은 SNS 좀 많이 활용하시나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요즘에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1: 네, 요즘 뭐 좋아요 좀 작게 나오면 기분이 안 좋고.
0: 열심히 네. 어떤 거 많이 올리시나요?
1: 아 이제 뭐 그냥 이제 저희 곡 나오면 신곡 홍보나 네. 아니면 또 뭐 일상 네. 이런 것들 많이 올리죠.
2: 저는 제 얼굴 많이 올립니다.
0: 셀카.
2: 네. 네.
0: 셀카. 네. Okay, so they were like, yeah, social media is a big thing nowadays, and they were like, you know, everybody's comparing themselves, and it's pretty toxic, and they want to say, you know what, stop thinking about others, just go your way and go through your pathway, and that's how they came out with the song. And I asked, are you guys social media users? Do you like using social media? And they were like, yes, we do use it a lot, especially when we have to promote a lot of things. They upload their selfies often and they upload things related to their work. I also want to ask you about your personalities or your tendencies. Are you like the lyrics of the song where you go, so what, I don't care? Or do you kind of overthink and think yeah. a lot? 또 직접 네. 이제 가사를 쓰셨는데 네, 네, 네. 가사처럼 뭐 어쩔 건데 이런 마인드로 보통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고민을 하는 성격이신가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쩔 건데 오. 이렇게 삽니다.
0: 오 쿨하게.
2: 이 가사가 전부 다 제 얘기예요. 못생기면 어쩔 건데.
1: 그렇죠.
2: 실패하면 넘어지면 뭐 뒤처지면 어쩔 건데.
1: 맞아요.
2: 꼴등하면 제가 사실 꼴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0: 와우.
2: 와우.
0: 와우.
2: 그래도 자신감 하나로.
0: 와우.
2: 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0: 그럼 실제로 so what?
2: 네, so what.
0: So what? 어쩔
2: so
0: 건데.
2: 네네네네.
0: 네, 어쩔 건데 하는 마인드이시고요. 어쩌신가요?
2: 그렇죠, 그렇죠.
1: 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쩔 건데. 이게 뭐 그 아무리 남들한테 뭐 신경 쓰더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네.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 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래야지 후회가 안 남으니까.
2: 그리고 저희가 또 생긴 게 네네. 남들 따라갈 만큼 꾸미구나.
0: 네. 네. 네.
2: 그러면 따라갈 만한다 한데 꾸며봐야 뭐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서.
0: 저 갑자기 네. 플래시백처럼 지난 인터뷰가 생각났는데
1: 아,
0: 네. 지난번에도 이런 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1: 아,
0: 제가 고장이 났던
1: 아,
0: 기억이 나는데 제가 동요를 할 수도 없고
1: 아, 동요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2: 저희 단단합니다.
1: 네.
0: 네. 오케이. 제 당황스러울 때 제가 네. 번역을 바로 하겠습니다. 네. 통역을. 네. They say that they're actually more on the so what side, so they try to not think about whatever. And he says, 중한 said that the lyrics is actually more about himself. You know, he never miss last place, and he's like, you know, I'm on the ugly side, so I'm always like, so what, and I don't care about what others are saying. And Chin said the same thing, so they're both kind of on the cooler side as well. So okay, I guess that's something that is similar with you guys. I want to ask about the music video as well before we listen to the live. The music video, I checked it out as well, and it's a really kind of free vibe. What were you kind of aiming for? 뮤직비디오 질문도 네네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저도 오기 전에 봤는데 굉장히 네. 좀 자유로운 분위기 그렇죠. 라고요.
2: 맞아요.
0: 뭔가 약간 버스킹 느낌도 나고 되게
2: 맞아요, 맞아요.
0: 네, 자연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담겼는데 그 컨셉은 이렇게 어떻게 잡게 되신 건가요?
1: 그게 우리 이제 우리 속담으로 치면 일석삼조란 말이 있거든요.
0: 네.
2: 일석삼조.
1: 일석삼조.
2: 외국인들이 알아들을까?
1: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돌을 하나 던져서 새를 세 마리 잡는다. 뭐 이런 건데 일석삼조. 저희가 그 공연을 한번 하면서 공연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라이브 클립도 남기는. 그런 아주 경제적인
2: 거의 돈이 안 들었던 거죠.
1: 경제적으로 저희는
0: 너무
1: 네.
0: 효율적이네요.
1: 그렇죠, 그렇죠.
2: 한 300원 들었나?
1: 300원이라뇨. 좀 더 들었죠.
2: 네. 네.
0: Okay, so yeah. they were saying this actually concept is perfect because there's a Korean saying, 일석 삼조, which means killing three birds with one stone. And so they were able to film the music video, they were able to do a live clip, and they were also able to do a live performance. So for them, it was just really effective. It was low budget, but they got a lot of content out of it. So they were jokingly saying, did it cost around 30 cents? But yeah, that's how effective it was when they were filming for this music video. Well, we're so curious about your new song, so we want to listen to it, and you have blessed us with a live with by preparing a live. 오늘 또 저희를 위해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어요.
2: 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0: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어쩔 건데라는 곡 맞을까요?
2: 알겠습니다.
0: 네네. Alrighty, please prepare for your live. We are going to go listen to the live version of this song, and remember they said that they want to hear your reviews and what you think about it, so make sure to leave us your thoughts in the YouTube live chat. We'll be back after the live performance of 어쩔 건데, So What by 육중한 밴드.

0: 아유, 감사합니다.
1: Oh my gosh! Suddenly so vibrant in the studio.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나는 곡인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1: 오늘 또 이렇게 너무 밝은 색깔 입고 와주셨는데 너무 어울리는.
2: 귀엽죠.
1: 너무 귀엽습니다. Very very cute. Okay. 또 원하셨던 반응들 저희 한번 살펴볼 네네, 텐데요. 네네, okay. 네네. Let's see what you guys think. 글로벌로 과연 갈 수 있을지.
2: Yeah.
1: If this can go global, let's see what you guys are saying. Firstly, Ricky says perfect for summer. 여름에 완벽한 여름에 어울리는 곡. I feel more free and relaxed already. 아, 듣기만 해도 뭔가 자유로워지는 아하. 기분이다.
2: 아, 감사합니다.
1: Oh, okay. Let's see what other things you guys are saying. Bahar says, I feel like I'm gonna sing it in my head all day. 아, 하루 종일 오늘 흥얼거릴 것 같은 mm-hmm. 멜로디다.
2: Wow.
1: Wow. SRD says, party doesn't end.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Oh, love the rock jam. Oh, 60 says, let's go swimming in the ocean. 바다에 당장 가서 수영하고 싶다. Ooh, Tigger Shear says, fun, upbeat, perky. Caledad says vibrant.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댓글 외국 분들도 벌써 달아주고 오, 계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Geek Diggy says busk this immediately. 당장 버스킹 공연 해달라. 어 모찌하나님이 운전하다가 댓글 달려고 잠깐 멈추셨대요. 너무 오. 곡이 좋아서.
0: 아 감사합니다.
1: 가사로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우, 땡큐. 글로벌 너무나도 강연하겠는데요.
2: 아 이런 반응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네.
2: 저희가 이제 8월 네. 21일 날 콘서트를 하거든요. 어?
0: 그럼요. 단독 공연을 합니다.
2: 네네네. 네. 외국 분도 오셔도 받으니까.
0: 네. 네. 다 괜찮습니다.
2: 네네네.
1: 오 오케이. 8월 20일이요.
0: 21일.
1: 21일. Okay, 네. August 21st, they're actually doing their concert, and he says, if you guys come, foreigners are always welcomed as well. 어디서 하는 공연인가요?
0: 홍대 벨르라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Okay.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1: Okay, 홍대 벨 벨르 is the name of the venue. So if you guys are located in Korea at that time, then make sure you guys go and check it out. 이 곡도 당연히 그때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거죠?
2: 아, 네. 그럼요.
1: 저희 또 다른 공연 스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공연에 가면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0: 다 볼 수 있죠.
1: 뭐 저희 뭐가 네네. 있죠?
2: 저희 얼굴 볼 수 있죠.
1: 네. 아, 네. 충분하죠.
2: 네. 저희가 왜 자꾸 비웃는 거 같지? 잠깐만.
1: 아니요?
2: 코드숨으로 자꾸 비웃는 거 같지?
1: No, no, no, no, no.
2: 저희 가까이 얼굴 보니까 어때요?
1: 너무나도
2: 네.
1: 훌륭하십니다.
2: 여러분들 이 정도입니다, 아, 저희가.
0: 저희 공연에 오시면 네. 보통 이제 아이돌 공연이나 이런 네. 여러 공연 가면 이제 네. 눈으로 보고
1: 네.
0: 귀로 듣고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저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만질 수도 있습니다.
2: 네, 네.
0: 아, 육주환 씨 만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3세대 공연이거든요. 네, 이제 네, 예전 네. 같은 공연은 아닙니다.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지고.
1: 네, 4D 네. 완전한
0: 아, 그럼요.
1: 4D 공연이네요.
0: 네.
1: 와우, innovative performance. They were like, you know, if you come, you can

0: see literally everything. Not only can you listen to all of our live performances, you can see our faces. And he was like, what do you think after looking at us? And I was like, oh, you guys look great. And he was like, you can even not only see and listen to us and hear us, but you can also touch us as well. And I was like, wow, innovative 4D experience. So I hope you guys show a lot of love and support for their concert. I also have a question regarding your songs that you released recently in general. I feel like a lot of the songs, not only the one we talked about right now, So What, but the song that you brought in last year as well, Fighter, it's all a very comforting, supportive song to people. So I'm wondering why you guys have been releasing a lot of supportive songs recently.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파이터도 그렇고요. 네, 방금 들었던 So What, 어쩔 건데도 그렇고 굉장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응원을 하는 곡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육중한 팬들이 계속 이런 응원의 노래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1: 저희가 사랑 노래를 부르면 감정이입이 안 될 것 같아서.
0: 네.
1: 진짠데요?
0: 아니 그게 아니 왜죠? 너무 감정이입 될것 같은데요?
1: 그대가 그리워 보고 싶어 그러면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왠지. 그래서 어릴 때 사실 네. 사랑 노래를 썼어요. 많이 썼죠.
0: 네.
1: 사랑 노래 위주로, 이별 노래 위주로. 근데 이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준우 씨랑 저랑 통한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2: 그렇죠.
1: 이야기를 하고 만들고 해서 많은 위로를 전해드리자. 그게 아티스트지 않을까.
0: 네.
1: 뭐 50대가 돼서 쓰는 글과 60대가 돼서 쓰는 글도 궁금하기도 해요.
0: 네.
1: 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지.
0: 네. 그럼 가끔 가사를 쓰실 때
2: 네?
0: 이거는 약간 나의 내가 좀 들었으면 하는 말들이다를 가사로 쓰실 때도 있나요? 남들을 위해?
2: 거의 그렇죠. 거의 본인 저희들을 위해서 쓰는 곡이자 남들을 위해서 쓰는 곡이죠.
1: 네.
2: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1: 저희가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거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죠. 또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0: 네. 모두를 위한 가사를.
1: 네. 맞아요.
0: 오케이.
1: Together.
0: We are one. Yeah. So they say that firstly, they feel like if they write more emotional, lovely songs, then it wouldn't be as touching as the songs that they were writing nowadays. And they believe that at every age and every generation, the lyrics that they write, it's all very different. So they want to focus on what can feel the truest right now as they are writing the lyrics. Of course, they're really excited to see what kind of lyrics they're going to be writing in their 50s and 60s. But right now, this is what they are writing, and this is what they can be the most true at heart. And I asked them, sometimes do you write lyrics wishing that you would listen to these words of comfort and as well? And they said, yeah, most of the lyrics, it's not only for us, it's not only for me, but it's for you, it's for them, it's for everyone, because we are living similar lives. And they say that they don't have a very unique life, you know, it's we're all human and we're in the same reality. So it's something that's for all of us, not just one person or for yourself. I want to ask about another song as well, because in May you released another song, and this is another song that is so relatable. Can you introduce this song, please? 5월에도 발표한 곡이 있는데 이 곡도 너무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던 곡이거든요.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2: 네.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제목에 그런 곡입니다.
0: 제목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곡인가요?
2: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아이가 생겼어요.
0: 네, 축하드립니다.
2: 아이가 또 생겨 아빠가 되면서 뭔가 이게 좀 그 뭔가 책임져야 될 것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월급이 돈을 벌어야지 아이를 먹고 살릴 수 있을 텐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부모님 저희 부모님들이 좀 아프기도 하세요. 그러면
0: 네.
2: 병원비도 들지 그리고 또 뭐 아파트 대출금도 남아 있지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그거를 모두 모아서 열심히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1: 사실 혼자 살 때는 잘 모르는 감정이었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대한 생기는 마음일 거예요.
0: Okay, so they say that this song is called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I'm working hard to make money today as well. And literally from the title, you can tell that it gained a lot of relatable comments from listeners. And I asked, okay, what is it about? And Junwoo said that recently he became a father. Congratulations to you. And he said that things are just hitting differently now. There's a lot of pressure. There's a lot of weight on the shoulders. And realistically, you have to make money to help your family. You have to support your loved ones. And Chungwan also mentioned, you don't realize this when you're living alone, but once you have these loved ones with you, you suddenly see the world differently. There's things you have to care about. Chunwoo also mentioned there's, you know, medical fees for his parents.

0: 하시는 편이신가요?
1: 가족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나를
1: 예.
0: 위한 소비 많이 없으신가요?
1: 먹는데 많이 쓰죠.
0: 오,
1: 예, 먹는데
0: 오케이.
1: 나를 위해 쓰는 거 먹는 거.
0: 식비.
1: 예, 식비 뭐 외에는 예전에는 진짜 뭐 취미도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2: 이제 가족이 생기고 할때 마음가짐이 어떤 게 변했냐면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더 행복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어느 순간 사고 싶은 것도 안 생기고 해주고 싶은 것만 생기더라고요. 네.
0: 그럼 마지막으로 샀던 거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시나요?
2: 어제 샀죠. 예.
0: 사고 살아야죠.
2: 어제 티셔츠 샀어요.
0: 티셔츠.
2: 네.
1: 마지막으로.
0: 아, 그거는 생필품은 사야죠. 티셔츠는
2: 생필품이죠. 네네, 티셔츠랑 바지랑 샀어요.
0: 바지까지.
2: 네네네.
0: Okay. So I asked them, okay, where do you spend this money that's not on your family for yourself? And they said, you know, it's really hard. Maybe for eating, maybe on food expenses, because they say the thing that changed. Chungan says that. More than me feeling happy, I feel happier when my loved ones are happy. So, you know, you stop wanting to buy certain things. They used to have hobbies when they were younger, but nowadays it's different. It doesn't work that way. So they're just all caring about their family. And then I asked him, but when was the last time you spent money? And he was like, you know, realistically, honestly, I did get some clothes yesterday, but I don't feel like that's like a shopping spree or whatever, because clothes are needed. We are going to listen to another live.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Is this the song that we're listening to? 저희 또 라이브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곡 맞을까요? 다음으로 들을 곡은
1: 맞습니다.
2: 맞아요.
0: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오늘 본다.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0: Alrighty guys, are you ready to relate to the lyrics? We're gonna get another honorable, another thankful live by the band joining us. So we'll be back after. I'm working hard to make money today as well.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Bye, 육중한 밴드.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My gosh. 저 슬퍼요. 슬픈 거죠?
2: 그렇죠.
1: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가요?
2: 열심히 아름다운 돈을 벌고 있으면
1: 아름다운 거.
0: 아름다운 거죠.
2: 슬플 수도 있죠. 네.
1: 네.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청취자분들 반응도 볼게요. 네. 혜원 says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I love the easy catchy lyrics. 먹먹한 가사와 편곡이네요. 낮부터 술이 땡깁니다. Oh my gosh, the lyrics are so emotional. I need alcohol right now. Ricky says I don't have kids, but I do feel old. Ricky 님이 나는 자녀도 없는데 이걸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다. 아하. Oh my gosh, bravo, standing ovation.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서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다.
0: 감사합니다.
1: Oh, the lyrics couldn't be more relatable. 이 이상 어떻게 공감이 가는 가사를 쓸 수가 있죠.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이 노래뿐만 아니라 아까도 네.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참 퇴근하고 노래방 네. 가서 부르기 좋은 곡들인 것 같아요.
0: 그래 노래방 퇴근하고 노래방 가서 네. 혼자 눈물 닦으면서 노래 부르기 참 좋죠. 그쵸.
1: 이 노래뿐만 아니라 어쩔 건데 회사에서 뭐 상사가 뭐라고 하면
0: 맞아. 네.
1: 노래방 가야죠.
0: 맞아.
1: 어쩌겠어요. 맞습니다. 대놓고 말할 순 없고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네요.
2: 아쉽게도 근데 노래방에 아직 안 나와가지고
1: 그래도 곧
0: 너 야근해야지.
2: 네.
0: 안 할 건데
1: 어쩔 건데? 짤리면 어쩔 건데? Okay, I was like, you know, these 네. are perfect songs for singing room. You have to go to the singing room and sing all these songs after work, you know, cry it all out and cry your emotions all out. Thank you once again so much for the live performances.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두 곡이나 라이브로 선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1: I want to ask you more questions. You did mention you became a father earlier, but I want to ask again, what did you feel like when you first faced your child?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올해 준우님 아버지가 맞아요, 되셨는데요. 맞아요. 네. 아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2: 솔직히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뭔가 네. 뭔가 감흥이라든지 맞아요. 놀라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 나의
0: 맞아요,
2: 아이인가?
0: 맞아. 처음
2: 이게
0: 그래요. 처음에.
2: 무슨 일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1: 네.
2: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조금씩 아이가 소리도 내고 뭔가 옹알이도 내고 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런 감정인가?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야지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아이가 주는 네. 그 축복, 행복, 놀라움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처음에 눈 마주쳤을 때
2: 네.
0: 근데 눈을 지금은 못 마주치는데 또렷하게 아빠를 딱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했을 때 정말 울컥해요.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때가 한 1년 정도 돌 정도 됐을 때
1: 네.
0: 1년 첫 번째 생일 정도 됐을 때 아빠를 바라보고 아장가장 걸어오면서 안기고 그러면서 정말 현실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요.
1: 착각치 돈을 벌러 나가야겠구나.
0: 나가야지.
1: Oh wow, okay. So Junu says that when he first faced his child, actually, it was kind of surprising because he didn't feel anything. Nothing felt real. He was just like, what do you mean? This is my kid? This is my child? But as they start making gibberish noise and as they start moving around more and more, you can feel it to your skin and that's when you get a little emotional and start tearing up. And Chuang was saying the same thing, you know, the moment when they say 아빠, dad for the first time, when you see them kind of crawling around or walking towards you, that's the moment when you think, wow, I am really in love. I am doing love. I am in love. I am getting love. So it is some moments that is irreplaceable with any other memory. Was there any advice you got from Chungan? 혹시 Chungan님한테 받은 조언이나 그런 것들 좀 있으셨나요?
2: 뭐 여러 가지도 많이 받긴 했는데
1: 네.
2: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아까 아이의 눈 맞춤 얘기했었잖아요. 네. 지금 눈을 잘 안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지금은 네. 딱 그래요.
2: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눈 맞추고 많이 안아주고
1: 네.
2: 사랑해라.
0: 제가 정확하게 네. 얘기하는데
1: 네.
0: 이게 그 어릴 때 아이가 기억 못한다고
2: 네.
0: 기억 못해. 그러지
2: 말고
0: 아빠랑 엄마랑 그 기억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1: 네.
0: 그럼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야, 너 두 살 때 뭐 했는지 알아? 그때 아빠랑 처음으로 손잡고 공원에 갔어.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저는
1: 네.
0: 아이가 어릴 때 누워 있을 때도 계속 뭔가 추억을 만들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 Okay, we got some huge tips right now. So firstly, Chunu said that he remembers when Chunghan gave an advice that, you know, you like looking into their eyes right now, but sooner or later, they're not going to lock eyes with you anymore. So you have to hug them a lot when they're younger. You have to look at them a lot. And Chunghan was also continuing on the advice saying later on, you can't just be like, oh, they're young, they're not going to know. You have to give them your best. You got to give them a lot of love and a lot of affection, because later on, you'll be able to say, remember when you were 2 years old, we did this together. We raised you with so much love. So it's really important to give them their everything. I'm also curious, now that you guys are both fathers and you guys were always musicians, what is harder, music or raising a child? 이제 두 분 다 아버지이시고요. 네. 또 음악도 오래 하셨는데요. 육아랑 음악 중에 뭐가 더 어려우신가요?
2: 와, 뭐가 어려울까요? 저는 지금 육아를 그래도 지금 아직 초반이라서 육아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1: 오케이.
2: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1: 오케이, 어떠신가요, 주한님?
0: 저는 음악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네.
1: Okay, so they had different answers for this. So Chunu said that he thinks, you know, raising a child is harder. It is still in the new beginning stage for him, so maybe he says that's why. But Chunghan said that for him, it's actually the opposite because he thinks music is harder. Okay, but did you guys have anything in mind when you were raising a child? Like, oh, I want to be this kind of father. 그럼 두 선배님 모두 다 나는 네? 근데 이런 아빠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다짐이나 롤모델이나 이런 상상이 좀 있으셨나요?
2: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0: 저는 네.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요즘 드는 생각이 아이가 정확하게 아빠 엄마를 닮아요.
2: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0: 아빠가 하는 네. 행동, 아하. 마음, 눈빛 이거를 감성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야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사실 뭐 딱히 뭐 나쁜 뭐 짓을 하거나 나쁜 그런 게 아닌데도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1: 네. 오케이. So instead of what kind of a dad or what kind of father figure you want to be, they said that actually Chunghan mentioned that he wants to be a good person in general because
0: 방금
1: kids,
0: 멘트 좋았는데.
1: 나중에 따서 따로 사야지. He wants to be a good person in general because he says that your kid, they absorb everything that you do. They see it and they feel it even if they're young. So you have to be a good person in order to help your child become a better person, to become a good person. So he wants himself to be a good person in general so that he could be a good role model and also a father figure as well. Well, let's go listen to a short song and we'll be back with our ending interview. This is Banana 먹고 싶다 by 육중한 밴드.
3: I like bananas.

0: banana.
1: We have all been hypnotized once again today. We have to eat bananas. This is what we always do when they're in the studio. Geek Diggy actually asked, does it hurt to sing this song? 청취자분이 이 노래 부를 때 목이 아픈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워낙 이제 샤우팅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2: 맞아요. 아프죠. 조금 아프죠.
1: 오, 혹시 오, 관리법이나 네. 이런 게 있으신가요?
2: 그게 문제예요. 관리를 안 해서.
3: 그렇더라.
2: 아니 이제 음역대가 워낙 높아서 네. 이게 이제 사실 가볍게 불러도 되거든요.
1: 네.
2: 가볍게 불러서 그 음역대 음을 딱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맛이 안 나서 조금 더 힘을 주긴 해요.
1: 네. 네,
2: 그래서 보니까 조금 이제 목이 칼칼하긴 하죠.
1: 어, 네. 정말 무대를 위해서 네. 몸 건강한 하늘. 네, 네. Okay, he says that yeah, obviously it does kind of hurt. And I asked, okay, is there a way to prevent or take care of your throat? And he says that is the problem. We don't really have something that happens. It's kind of on the higher range, so you could kind of do it with an airier voice. But if you
2: 칼칼.
1: Do it, it that it's very 칼칼. It hurts a lot. So he says if you do it airier, it's not really that vibe or that atmosphere they're aiming for. So they just do it, and you know they just go with the flow. For the performance, they're just doing everything that they can. Okay, we talked all about music, we talked about family, but this time I want to ask a question for you as a human yourself, as an individual. Nowadays, what makes you happy? 저희가 오늘 음악 이야기도 했고요, 네. 가족 이야기도 했는데 이 질문은 음악 가족을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나 홀로로서 요즘 언제 가장 행복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3: 저 생각 좀 해볼게요. 걱정하시는 분들 대답해 주세요.
1: 음악과 가족 빼고 궁금합니다.
3: 가족 빼고.
1: 네, 음악 네. 가족 빼고.
2: 저는 사실 요즘 참 행복해요.
1: 오. 네. 네.
2: 왜 그 사실 여기 그 계신 분이 외국 분들이라 네. 공감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8년 만에 콘서트를 합니다.
3: 아, 그렇죠.
2: 네. 그래서 사실 8년 동안이나 너무 하고 싶었던 공연인데 이제 하게 됐어요.
1: 네.
2: 그게 마음을 먹기까지가 8년 동안 준우 씨랑 저랑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제일 행복한.
1: 네. 오, 네. 정말 한다는 것 자체가.
2: 한다는 것 자체가.
1: 이미 하신 것도 아닌데.
2: 안 했는데 설레입니다.
1: 8월 21일까지는 그럼 행복하시겠네요, 계속.
2: 그 이후에도 행복할 건데?
1: 그 이후에는 바로 또 공연을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시려면.
2: 계속 행복할 건데.
1: 준우님?
3: 아, 저는 이제 육아를 이제 아이 때문에 거의 잠을 많이 못 자는 편이에요.
1: 네.
3: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냥 잠깐 짬 내서 조금 눈 붙이는 거. 그게 제일 꿀맛인 것
1: 너무
3: 같아요.
1: 너무 달죠?
3: 네.
2: 네, 저만, 네, 저 느낌 알지.
3: 아까도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1: 네.
3: 그래서 밑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차를 주차해놓고
1: 네.
3: 잠깐 잤어요.
1: 네.
3: 자다가 가위도 눌렸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또 꿀잠 자서 가위도 눌리고.
2: 저 느낌 알지.
3: 그게 제일 요즘 행복한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1: 건강이 네. 정말 건강하게 네. 사는 게 정말 큰 행복이군요.
3: 네네.
1: Okay, so I asked him without talking about music, without talking about family, what makes you the happiest? And Chungan mentioned that he's just so happy nowadays in general because it took them 8 years to finally decide to do a concert together. And there's been a lot of ups and downs during those 8 years for them to actually conclude with, okay, let's do a concert with us. And he says that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are actually doing a concert in August, specifically August 21st, he's just so happy. And I was like, okay, so until August 21st, you're going to be happy. And even after, hopefully you can have another concert coming soon, so you'll be just able to continue on the happiness. And then Junu mentioned that because he has a lot of work and he has daddy duties as well, it's hard for him to get a good night's sleep. So whenever he gets these very small pockets of naps that he's taking, it's just so sweet. Even today, they came a little bit early, so they were in the parking lot and they had a short, you know, break and they rested for about 20 minutes. He said that he was so immersed in his sleep that he even got sleep paralysis. So he says that nowadays, yeah, that's something that gives him happiness. Well, it is almost time to say goodbye, so I am going to ask you your last question.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어서요.
3: 네. 아쉬워.
1: 왜 아이고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저를?
2: 아쉬워서 그러지.
1: 아쉬우면 다음에도 또 와.
2: 그럼요. 그럼요. 와야죠.
1: 정말요?
3: 그럼요, 빨리 그럼요. 또 곡을 써서
1: 저희
3: 오겠습니다.
1: 생방송이라서 네. 이미 박제가 되었거든요.
3: 아 그럼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저희가 매니저님 연락처 다 갖고 아, 있기 그럼요. 때문에.
2: 그럼요. 아유
3: 저희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2: 네. 주는 휴가 때문에 힘들면 저 혼자라도.
1: 네. 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I was 알겠습니다. like, you know,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and he was like, oh, I want to come back again. So hopefully they will come back into the studio. 어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3: 네, 아 저희가 8월 21일 날 단독 공연이 실패를 한다면 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실패를 한다면
2: 아, 이게 초치네.
3: 또 바로 9월 21일에 또 하겠습니다.
1: 오, 오케이 오케이 될 때까지.
3: 예, 될 때까지.
1: Okay, he was jokingly saying we have that concert happening. Hopefully, you'll succeed. If not, we'll just do more concerts in the future. Well,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guys.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2: Thank you so much.
1: Thank
2: 감사합니다.
1: you so much. The last song for today is Worker Blues, 직장인 블루스 by 육중한 band, and I'll be back tomorrow for a Saturday show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s Kim Tae-hee and An Jae-sun, video director Shim Yu-kyung, writers Kim Hae-rim and Yoo Ka-ryung, and I ha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육중한 팬즈 has been joining us. Bye guys!
2: See you again!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Good morning. 오늘도 오셨네요. Welcome. 뭘로 드릴까요?
4: Good morning. Yes. I'll have two caramel lattes, please. Is the drink very sweet? Please make it not too sweet. Maybe just a little sweet.
2: 아, 캐러멜 라떼요. 스위트라면 좀 달게. 스위트 커피 오케이?
4: Yes. Just a little sweet. Just a little bit of sweet.
2: Alright,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여자친구 오시네요. Girlfriend over there.
5: Hi, sweetie. Oh, my sweetie sweet.
4: Hey, you're late, sweetie.
5: Oh, sweetie. I got stuck, my sweetie.
2: 뭐? 이미 주문했는데 스위트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더 달게 해야겠네. 여기 시럽도 넣고, 저기 시럽도 넣고, 거기 시럽도 넣고.
4: Don't worry, sweetie. I already ordered.
5: Already ordered? Oh, sweetie, my sweet.
2: 또 스위트. 혈당 스파이크 올 것 같은데. 스위트를 몇 개나 추가한 거고.
4: Of course, my sweetie. Oh, today you look so sweet.
5: Oh, look at you. Oh, my sweetie. You are my sweetest sweet.
2: 또 스위트 오긴. 와, 이거 뭐 당뇨가 제대로 올 것 같은데 괜찮겠나? 요런 시럽, 저런 시럽, 그런 시럽 이거 더 넣고 요렇게 이렇게 저어가지고 됐다. Here you are.
4: Oh,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Here, my sweetie, here's your latte. Be careful, it's a little hot, okay?
5: Oh, I love you, my sweetie. Let me taste.
4: 먹고!
2: 어머머머, 왜 저러지? 덜 달아서 저러나? 오, 시럽 더 넣을 걸 그랬네. Have a nice day.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4: Is this drink very sweet? Is this drink very sweet?
2: Is this drink very sweet?
1: Sweet는 달다라는 의미인데요. 음료나 음식의 당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덜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less sweet? Can you make it less sweet? 반대로 더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sweeter? Can you make it sweeter?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4: Is this drink very swee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내 꿈을 향해 밤새워 달렸던 그 뜨거웠던 시절이 그리운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학도 이준호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잊고 있었던 가슴 뛰는 에너지와 열정을 듬뿍 충전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에 거주 중인 건축학과 5학년 재학 중인 이준호라고 합니다. 인터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오기 전까지 몇 시간 주무셨나요?
1: 오늘은 한 5시간 정도 자고 왔습니다. 건축학과에서는 5시간이면 사실 꽤 많이 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밤샘도 자주 하고 생활 패턴도 뒤바뀌다 보니까 잠을 자도 늘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름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침에 잠들고 일어나서 그런지 인터뷰를 마치면 얼른 잠을 조금 더 자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0: 네,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축학과는 5년제잖아요. 5학년이 되어 보니 아, 이래서 5년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1: 우선은 건축학과가 5년제인 이유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공간, 사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지식을 통합해서 책임감 있는 건축가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1학년에 저는 비록 건물을 그리고 있었지만 5학년에 저는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5년이 필요한 학문이라고 느끼고 지식보단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경험을 위해서 5년이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네요, 건축학과는.
1: 네, 맞습니다.
0: 네, 건축학도의 숙명이라는 크리틱 맞나요?
1: 네, 크리틱 맞습니다.
0: 네, 크리틱 시간. 교수님과 선배들 앞에서 내 작품을 평가받는 자리인데 5년 동안 들었던 크리틱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위 말해 가장 뼈맞았던 피드백이 있었나요?
1: 좀 부끄럽긴 하지만 설계 크리틱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보여지는 이미지와 설계의 내용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렌더링이나 공간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좋아하는데 디자인과 이미지 완성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수님들께서는 건축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규, 구조, 설비, 재료, 주변 맥락에 대한 분석과 설계 논리가 일관되게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건축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개념, 구조와 기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그 공간에 드러나야 된다는 점을 더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 아, 이게 설계적으로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제 곧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1: 저는 접근성도 좋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랑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특정 목적에만 고정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저는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과 같은 대공간은 평상시에는 또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지만 재난 상황에는 대피소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좋은 공간은 하나의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사용자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예상하지 못한 활동과 경험까지 품어낼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건축이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간의 모습입니다.
0: 혹시 그러면 필요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는 그런 건물을 만드는 게 우리 준호 씨의 목표네요?
1: 네, 저는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간이라 생각해서 담아낼 수만 있다면 그런 공간을 좀 담아내고 싶네요.
0: 네, 혹시 준호 씨의 인생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건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1: 저는 약간 슬로우 밸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뜻으로는 슬로우 플레이라고 있는데 요즘 같은 바쁜 사회 속에서 성급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보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건축에서도 물론이지만 이번 생은 뭔가 진전성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좀 만들면서 살고 싶습니다.
0: 또 건축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천천히 건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호 씨와 이야기 나누며 저도 그 뜨거운 에너지 듬뿍 받아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지난 5년간 겹겹이 쌓아올린 치열한 시간들도 앞으로 멋진 인생의 도면으로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소확행. 그죠? 이게는 진짜 딱 소확행이라는 말이죠. 매년 여름이면 저의 휴식입니다. 아, 좋아요. 자, let me play you two songs. Here we go. This is Frog Eggnim's Pure Shores by All Saints and 착한 맛님 바다 by UP. Then we'll come ba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8: BEFM, local news at 6.
9: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국이 시정을 이끌 첫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실장에는 김기환 시민안전실장, 환경물 전체실장에는 심재민 이사관이 임명됐습니다. 대변인 등 국장급 4명도 승진이 내정됐고, 주요 보직 인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부산시는 능력과 성과를 우선 고려하면서 조직 안정과 행정의 연속성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10: Busan Mayor Chun Jae-soo has announced the first senior-level personal appointments of his new administration. Kim Gi-hwan, the former chief of the Citizen Safety Office, has been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Digital Economy Office, while Shim Jae-min has been named head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Policy Office. Four director-level officials, including the city spokesperson, have also been nominated for promotion, and several key management positions have been reassigned. Busan City said the appointments prioritize ability and performance while maintaining stability and continuity in city administration.
9: 부산 원도심의 노후 웅벽과 축대 100여 곳이 장마철 안전관리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붕괴한 서구 암남동 주택도 지난해와 올해 점검에서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 대상은 동구 55곳과 중구 35곳 등 원도심에 집중됐습니다. 부산시는 노후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 More than 100 aging retaining walls and embankments in Busan's old downtown areas have been identified as requiring special safety management during the monsoon season. A house in Annam-dong, Seogwu District, that recently collapsed had already been classified as being at high risk of collapse during safety inspections conducted last year and again this year. The identified sites are concentrated in the city's older neighborhoods, including 55 locations in Donggu District and 35 in Chunggu District. Busan City is strengthening inspections of aging infrastructure to help prevent similar incidents.
9: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건설본부 감사에서 부실 시공과 누수 등을 포함해 위법과 부당상 23건을 적발했습니다. 시정 주의 조치와 함께 84건의 신분상 조처도 이루어졌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안전사고가 난 사례와 병가 부적정 사용 등도 확인됐습니다.
10: Busan City's Audit Committee has uncovered 23 cases of illegal or improper practices, including substandard construction and water leaks, during an audit of the city's construction headquarters. The committee ordered corrective actions and issued warnings, while disciplinary measures were taken in 84 personnel-related cases. The audit also found cases in which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differently from the approved design, resulting in safety accidents, as well as instances of the improper use of sick leave.
9: 부산시와 금융위원회가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승인 사업 21건 중 부산 기업은 없다며 미래차와 방산 등 지역 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해 지역 유망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10: Busan City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ve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the region's venture startup ecosystem. FSC Chair Lee Yeok-won noted that none of the 21 projects approved under the National Growth Fund were awarded to Busan-based companies. He said the government will work to expand investment in regional businesses, particularly in sectors such as future mobility and defense. Busan City plans to establish a venture fund worth 2 trillion won by 2030 to support promising local companies.
9: 부산시가 하반기 전기 자동차 3,331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승용차 2,790대와 화물차 471대 등이 대상이며 지역 할인제와 청년 맞춤형 지원도 이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이며 상반기 지원 물량은 조기 마감됐습니다.
10: Busan City will provide subsidies for an additional 3,331 electric vehicles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he program covers 2,790 passenger cars, 471 commercial trucks, and several other types of electric vehicles. The city will also continue offering regional discount incentives and customized support for young buyers. Applications will open next Wednesday on July 8th, and the first half subsidy program closed early after all available funding was allocated.
9: 부산 외국인 유학생의 56%가 졸업 후 한국에 남고 싶다는

0: 부산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81.7%는 부산 체류를 희망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10년 새 2만 3천여 명으로 늘었지만 비자 절차와 일자리 정보 부족은 정착의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1: A survey by the Busan Institute found that 56%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ope to remain in Korea after graduation. Among those respondents, 81.7% said they would like to stay in Busa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as grown to more than 23,000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complicated visa procedures and a lack of job information were identified as major obstacles for those hoping to settle in Busan.
0: 이어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1: Busan will be cloudy with rain expected throughout the day tomorrow. The morning low will be 21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26 degrees Celsiu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4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0: 정혜지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토요일을 I'm not gonna even tell you guys. Like
1: 아마 우리 너튜에 보러 계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방금 the sound effects that you made nowhere near the sound effects that you know Walking Dead right provides. 근데 이 아까 gory라고 했잖아요.
0: 네.
1: Gory가 잔인한 뜻이잖아요.
0: I don't like gory.
1: So gory. Like pee,
0: yeah.
1: blood, guts, 막 이런 거 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 영화나 안 가면 뭐 TV가 너무 gory하다, 프로그램이
0: yeah.
1: 너무 gory하다. It's too gory for me라고 할 수 있죠.
0: And like I'm a very 빨리빨리 성격, so I don't like suspense. I like 그래서 영화 보는 걸 안 좋아해요. Because like I do not like suspense. So like I just like skip those parts and like 결과만 빨리빨리. 그래서 영화 suspense 안 좋아해요.
1: I mean the process is important. In Asia, not only the ending. Yeah, 딱 Asia 딱 한국인이 나오네요. 딱
0: yeah.
1: 여기에서, right?
0: So
1: 그냥 성격이 급해.
0: So I like murder mystery more than thriller. I find at least my mind is like you know trying
1: 그렇구나.
0: To search for an answer. So.
1: You like the movies and the TV show where they show like the result first. And then,
0: that's okay. Yeah.
1: And then what about the rest of the movie where they show like what how they got to that point?
0: I don't know, man. Yeah. I just don't watch those kind of movies, honestly.
1: I mean, the reason why I bring this up, the topic of horror today, is mm-hmm. because usually around the summer season, that's when a lot of these scary movies and these horror movies start to come up, right? 네. 지금 뭐 상영 중인 영화들 눈동자
0: yeah.
1: 눈동자, right? 군챈가?
0: Yeah.
1: That zombie movie.
0: My dad wants to watch that so much, so
1: 아,
0: badly.
1: 그래요?
0: He 네. loves 전지현 and like all of the other like actors too.
1: 일단 전지현 그쵸. And 그 Backrooms.
0: Yes.
1: 이거는 제가 진짜 보고 싶거든요.
0: Do you realize that 제가 여기 방송 나올 때마다 한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백룸 보고 싶다고 한 말.
1: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Okay. So the reason why did you know that horror movies are released in summer is a couple of reasons. They want to capitalize on the air-conditioned theaters because a lot of people they want to escape the heat during the summer. Okay. So where do they go? They could go to movie theaters. And then also, a lot of time they target teens and students on vacation.
0: Oh.
1: It's around that time, right? Summer vacation season.
0: Mm-hmm.
1: So because they have more free time, what they're going to do? They're going to go watch movies, right?
0: Yeah.
1: And I didn't know this. It's called counter-programming.
0: Okay.
1: Where during the summer season, they release a lot of these blockbuster movies, right?
0: Yeah.
1: 엄청 완전 그...
0: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1: 블록버스터
0: 합니다.
1: 영화, right? Yeah. 그 뭐 Avengers, 뭐 Spider-Man 이런 영화. But... People think, oh, you know what? I mean, I've seen that already, but a horror movie, it's usually not a blockbuster film, but I guess I'll check that out, okay? 조금 다르게, 이게 anti-blockbuster 느낌인데,
0: uh-huh.
1: so it gets people's more, it gets the attention of people more.
0: 아,
1: 네.
0: that's why.
1: 그래서 여름에 많이 release를 한대요, okay?
0: 아.
1: So, big fan of horror. Asia is not. So what I want to do.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오늘 Asia 좀 불편하게 만들게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게 만들게 호러의 공포 스토리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0: 네. Okay.
1: 이거를
0: Are we talking about like 빨간 마스크 kind of thing?
1: 뭐 빨간 마스크? What 빨간? Red mask?
0: Yeah.
1: What's that?
0: So it's basically and like Momo. I think that's another one. Like back when I was like in elementary school, there's like this person that's like has this red mask on, and 눈 이제 그 눈 마주치면 입꼬리 입까지 찢어버리는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완전 충격. 아직까지도
1: 이거는요. 나때 말이야.
0: 네.
1: 나때 말이야 버전은 아무리 부장님도 알 거야. 그게 빨간 마스크라죠. 부장님, 저희 때는 그거잖아요. 그 목에 목에 스카프? 그 빨간 스카프인가? 저희 버전은 그거잖아요. Right?
0: 부장님도 빨간 마스크라고.
1: 아이 우리 부스타분들, hear me out. I know you know.
0: Wait,
1: right?
0: wait. 빨간 휴지, 파란 휴지, that too.
1: 빨간 휴지,
0: Have
1: 파란
0: you heard
1: 휴지.
0: Of that?
1: 이거
0: 저도 기억 자세히는 안 나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1: 그 매트릭스에서 레드 필, 블루 필 이거 이런 거 비슷한 건가?
0: 모르겠네요.
1: 난 이거는 몰라. 난 이때는 한국이 없었어요. 이때는 한국이 없었는데 너 이거 말해 주세요. 이거 너구르님 이거 너구 이거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이거 내용이 뭔지.
0: I think he was like 빨간 휴지 고르거나 파란 휴지 고르거나 했다가
1: 이거 알 것 같아. 옛날 화장실 가서 그거 하는 거
0: yeah.
1: 일단 type out the full story for me. 저는 너무 듣고 싶은데요. But for me, 그 red scarf is so a guy. Real quick, 여기 time waste 하면 안 되는데. So a guy, he really likes his girl, but she always wears this red scarf around her neck.
0: Okay.
1: Always wear this red scarf around her neck. 그래서

0: 막 이제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너무 예뻐. 근데 맨날 왜 레드 스카프를 막 뭐지 쓰고 다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있어야 돼.
1: Okay.
0: And then they got married later and everything, yeah. right? So it's a happy ending, right? But okay. then one day the wife was sleeping. And then 남편이 안 되겠다. 너무 궁금해. I never seen her with this without this red scarf, right? Uh-huh. 그래서 잘 때 살짝 레드 스카프를 풀었어요.
1: 네.
0: 풀었더니 머리가 떨어졌어요.
1: Oh.
0: The head came off, and then she woke up. 내가 뭐지 그거 뭐? I told. 펀치라인을 제대로 못해. 아, 나 이거 제일 짜증나는데 펀치를 못해.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아, 이거 효과를 못 넣었다. 이거 펀치라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1: Oh my god, it's so funny because everybody 다 동의하고 있어요.
0: 네, 뭐를 동의하고 있어요?
1: 다은님이 아, 머리 다 깨졌어. 두둥님이 목소리 진짜.
0: 여자 목소리도 안 하고, 그쵸? 네. 자, 그런데 진짜 이거는 자신 있어요. So when it comes to horror stories,
1: yeah.
0: online, they have what's called one sentence horror stories.
1: Oh.
0: 네, 자, one sentence horror stories. Super condensed, hyper condensed stories where basically, 네, where basically, 맞아요. Beginning, middle, and end all in one sentence.
1: Oh, okay.
0: 그냥 거의 이게 한 문장 소설이라고 하면 돼요. They call it micro fiction.
1: Mm-hmm.
0: Micro fiction. 그 하나의 문장의 시작, 중간, 끝에 이 서사를 그냥 압축한 초단편 소설이거든요.
1: Okay.
0: But the genre horror.
1: Interesting.
0: 네, horror.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Okay. 근데, well, not horror, but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what a microfiction is. 이런 거예요. Engagement ring for sale, never worn.
1: Cool.
0: 아, do you understand?
1: I understand.
0: 네.
1: 왜 무섭보다는 슬프지 않나요?
0: 이거 슬픈 거예요. 네, 아주
1: okay.
0: 무서운 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Okay.
0: Right? 여러분, engagement ring for sale, never worn. 너무 슬프지 않아?
1: 슬프죠.
0: 네. 이제 그 그러니까 약혼 하려고
1: 이제 반지를 했는데
0: 네.
1: 이제 뭐냐 성혼을 안 받아줘가지고 다시 네. 파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한 번도 안 껴줬다.
0: 이제 안 돼서 파는 거다.
1: 네.
0: 아 이거 좀 약한데.
1: 자, Oh my god. Wait, sorry.
0: 네.
1: 유저님께서 호러는 내 미래가 더 호러인데.
0: 자, 좋아요. 유저님, 자 이런 거 계속 보내주세요. 왜냐면 I'm gonna ask listeners to send their own one sentence horrors in.
1: Okay.
0: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뭐 웃기거나 오늘 진짜 무서운 거 여러분 보내면 저희가 썸을 쏩니다. 네, 썸을 쏩니다. 썸을 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I accidentally texted my boss the meme and now I'm updating my resume. Oh.
1: Wait, what?
0: 다시. I accidentally texted my boss a meme.
1: Oh!
0: And now I'm updating my resume.
1: 아, 그러니까 뭐냐 사장 욕하는 그런 밈 같은 거 직원들한테 그, 보내려다가 보스한테 보내버려가지고
0: 그쵸?
1: 이제 resume 이력서 다시 써야 된다고.
0: 이력서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왜냐면
1: 잘렸어.
0: 이런 게 맞죠? Microfiction이라고
1: 아,
0: 합니다.
1: Cool.
0: 딱 한 문장에 beginning, middle, and end, right?
1: 네.
0: The beginning is you texted the boss the meme, right?
1: 음.
0: And the middle는 뭐 그냥 you imagine it, and the end you got fired basically.
1: Oh gosh.
0: Right? 네. 이런 거는요. The automatic door refused to open for me, and now I'm questioning my very existence.
1: 참, 네, 센서가 안 되는 거였겠죠.
0: 센서가 되는데, 어?
1: 네, 가끔씩, 나만 안 열린다.
0: 가끔씩 그렇지 않아요? 센서 앞에 가는데 문이 안 열려.
1: 네.
0: 내가 지금 잠깐만, am I here right now?
1: N이죠.
0: Am I real?
1: N이랑 F죠.
0: 맞아요, 저 INFP예요. MBTI, INFP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재미있는 그냥 one sentence story인데요, micro fiction, 진짜 완전 초단편 소설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건데, 자, 뭐 별로 효과 없었는데요, 에이자한테.
1: No, that was so cool, though. Yeah.
0: Yeah. So, what I'm going to share with you now,
1: okay,
0: are horror versions of this.
1: 아.
0: 네, 여러분 궁금하죠? Stay tuned.
1: Okay.
2: Nice to meet you.
0: 자, micro fiction horror stories. Mm-hmm. 자, 이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The last man on earth sat alone in a room and there was a knock on the door.
1: 아.
0: 아, 근데 예전에는 못 하겠어 이거.
1: I'm so sorry.
0: 다시. The last man on earth. 오, 이거 무서워졌어요. 방금. The last man on earth. Last man on earth sat alone in a room, and there was a knock on the door.
1: Like I see that as hopeful. 아싸, 다른 인간 있다 이런
0: 아,
1: 느낌이잖아요.
0: 아.
1: I guess 아, it could be bad.
0: 맞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
1: Yeah.
0: 네. 왜냐면 저는 like you realize you're the last man on earth. Maybe this is something that you wanted, right? 그래서 저는 이거 공포라고 느꼈어요.
1: Oh.
0: Last man on earth? 일단 마지막이네. Okay, this is a life I'm going to live, right? Especially cuz I love spending time alone. 근데 갑자기 문에 이게 들리는 거야. Because you know you're the last man on earth.
1: Uh-huh.
0: Isn't that scary?
1: I think what was more scary for me during university is that 기숙사에 친구들이 다 같이 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 이제 소셜 배터리 다 닳아가지고 혼자 네. 있고 싶은데 친구들이 톡톡톡 이러는 거.
0: 어, 맞아,
1: 놀러,
0: 맞아, 맞아.
1: 놀러 오면. 그래서 아, 나 내 주소를 왜 말했지 이런 느낌.
0: 이런 것도 괜찮다. 자, yeah. Asia's foreshadowing a little bit, listeners,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get into in a little bit. 아, 그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진짜 무서워요. My reflection winked at me.
1: Batty.
0: 이게 무슨 왜 왜?
1: Cute.
0: 아 cute?
1: Batty.
0: 아니야 무서워 해야 돼 에이샤.
1: I think it would be more scary.
0: 어머님 지금 에이샤 분위기 완전 깨고 있어 지금.
1: 아 거울에서 만약에 이제 손이 딱 나오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0: 아니야 이게 비주얼이 더 무서운 거야 에이샤. Like what you see is supposed to be scarier, right? 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미디피님 상상해 보세요. Okay? 거울 보고 있는데 아 나 이렇게 뭔가 오늘 메이크업 잘 됐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 마주쳐
1: 네.
0: like your reflection
1: 네.
0: and then your reflection winks at you 이렇게 윙크를 하는 거야 나한테
1: 네.
0: I'd be so freaked out wouldn't you? 아닌가?
1: 아 이래서 내가 호러 안 좋아하구나 I don't think it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0: 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히지 않은 것 같아 에이샤 어, 생각보다 조금 좀 센데? 좀 센데 에이샤? 부사들이 민수 애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이거 반응 에이샤 엄청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어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어머니! 아니야 이거는 They delivered the mannequins in bubble wrap
1: 네.
0: 이게 백화점에, you know, like the mannequins, they come bubble wrapped, right? And let's say you pretend you're a security guard, okay? They deliver the mannequins in bubble wrap. And from the main room, I begin to hear popping.
1: I 죄송해요. I'm just thinking of physics now. 어떤 과학적 원리로 그게 퍼뜨려서.
0: 진짜 이 머리 좀 잠깐만. 짜증. 이거 왜 좀 너무 힘든 플러스 짜증이 머리 스타일
1: 아니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냐 박물관이 살아났다 그런 느낌이다
0: 아 근데 너 you've been watching too many like you know these happy ending movies 저는 너무 내가 공포 영화를 너무 봐서 그런가 저는 the mannequins have come to life 저 이 생각 나거든요
1: I think there was a pretty scary movie like that I've my dad was watching that I saw a scene of it was something similar it was like statues were coming to life
0: 그거 뭐야 그 Doctor Who 에피소드예요
1: 네네 맞아요 네. 와 바로 아시네요
0: 네 이게 그 angel statue거든요
1: yeah.
0: 그거를 쳐다보면 안 움직이는데 뒤로 보면 뒤로 보면 그 angel statues they start coming after you.
1: Yeah,
0: and
1: that
0: once
1: was scary.
0: Once they get to you, you also turn into a statue.
1: Yeah.
0: 네, 이거 아마 뭐지? It's a Doctor Who episode, but they made like games out of it too.
1: Oh, 네. I had no idea it was famous.
0: 이거는요.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무서워. 이건 진짜 무서워, 여러분.
1: 노력해 볼게요.
0: 진짜. 아 노력 안 해도 돼. You don't have to put in the effort. It's just scary, okay, Asia?
1: Okay.
0: Or at least it's supposed to be. 자 들으세요. There was a picture in my phone of me sleeping. I swear I live alone. 아, 이제 이거 해석해서요. 해석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지금 생각...
1: 아니, 저는 엄마가 맨날 아빠 코골 때 사진 찍는 거 생각나가지고.
0: 아니, 에이샤, 근데 I live alone. 혼자 산대요. 혼자 산대 내가 자는 모습 내 폰에 사진이 있는 거야.
1: 브이로그 찍으셨나?
0: 아...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1: 저도 막 Day in My Life 이런 거 찍을 때 잠자는 척하기 위해서 카메라 세팅해 두고 잤다가 네. I'm so sorry.
0: 이거는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안 먹히면 저 오늘 방송 그냥 the show stops here. 오케이 여러분 음악 그냥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last one.
1: Okay.
0: Last one.

0: My bad.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원래 이게 좀 효과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무서웠습니까? Were you scared?
1: Hopefully.
0: 네. 다은님, 민수님 강적을 만나셨는데요. What's 강적?
1: 강적에서 like your it's like your boss. Like 게임할 때 네. 마지막에 등장하는 like
0: 맞아요.
1: enemy, the villain, like the biggest
0: final
1: villain.
0: boss.
1: 강하다 적 강한 villain.
0: 진짜 final boss입니다. 진짜 final boss. My HP is down to 1. 네, HP 딱 1로 떨어졌고요. 저 final boss. 여기는 완전 100%. 100% HP입니다.
1: Yes, this is scarier. 유사님이 방에서 벌레 나오는 거.
0: 아! 나 이거 하나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완전 이제 쇼가 시작할 거거든요. So today, we're going to be diving into something much worse than ghosts and vampires.
1: Okay.
0: 바로 modern horrors. 일상의 진짜 공포들 나누겠습니다.
2: 나이스트민수.
0: So the reason why I led with these horror once like one sentence horror stories, okay?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무서운 거 다 끝났고요. 이제 웃자. 좀 이렇게 좀 재밌는 거 하자라고 하기 위해 했는데
1: 유저님이 대체 그 쇼는 언제 시작하는
0: 이제 시작해요.
1: I find that 네. this Friday show specifically 네. 항상 시작할 때쯤 끝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0: 이제 너무 재밌어서.
1: Yeah.
0: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1: Exactly.
0: 자, 여러분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horror in our daily lives.
1: Okay.
0: Okay. 네. 왜냐면 제가 modern horror, like horror for the modern person.
1: Mm-hmm.
0: Okay. 왜냐면 근데 제가 말하는 horror 공포는요, 그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들 있잖아요. So we had one of our listeners 누구였죠? 그 벌레 못 찾을 때.
1: 아, no, just like 방에서 벌레 나.
0: 맞아, 이렇게 방에서 벌레 나오는. 근데 거기서만 말고 이럴 때 있잖아요. Like aren't there instances like this for you?
1: Okay.
0: So you see a bug.
1: 네.
0: 모기든지.
1: 네.
0: Like a mosquito or maybe even like a small spider. 잡아야겠다. And then you run to get a tissue. And
1: 네.
0: then you come back.
1: 없어져
0: 있네. And it's 없어졌어. It's not there, right? And then you have to go to sleep. 잠자야
1: oh,
0: 돼.
1: Oh, I do not like that.
0: 이런 순간들 말씀입니다. Right. So today, what I want to share with you, Asia, and our listeners, mm-hmm. scenes in our daily lives. Okay, instances in our daily lives where it just it makes you basically want to jump out the window sometimes, right? Or you know those evil kick,
1: yes.
0: right? Evil kick situations. You know where you just want to just go so far away from the rest of society because uh-huh. either it's so embarrassing mm-hmm. or it's so cringe.
1: Yes.
0: 아, 너무 나 이상해. 너무 있기 싫어. 하는 순간들. This is the 공포. This is the horror that I'm talking about. Okay?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몇 개 나눌 건데 Asia might, you know, share a couple too. And I want to hear your horror stories. 여러분, 짧게 완전 이 초단편 이 일상 공포 로 보내주세요. 네, 문자로 샵9050 카톡이나 너튜브 보내주고요. 진짜 재밌는 거 몇 개 우리 썸을 썹니다. 아시겠죠? 네.
1: 닥터수님이 귀신보다 무서운 건 카드고시에서. For me, it's 세금.
0: Taxes?
1: Yeah. 왜냐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네. 어머니께서 제가 이때까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제 카드를 이제 그걸 확인하니까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썼던 돈을 어머니께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다 보니까 전 네. 그게 제일
0: 학생한테는 그럴 수 있겠다.
1: 네.
0: 네. 이제 좋아요. 자, 첫 번째 일상 호러, right? Modern horror for the daily for the modern man. You are deep scrolling through someone or maybe you're deep scrolling through your ex-boyfriend or girlfriend's social media profile. And then you see a picture from 4 years ago. You're doing this at 2 a.m. And your thumb slips and you double tap the photo.
1: Oh no.
0: 여러분, 전 여친, 전 남친 인스타에 들어가서 네. 4년 전, 이게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3시. 4년 전에 사진을 좋아요 눌렀어요.
1: 아! 왜 그래요? 그게 더 이상해요?
0: 아니, 난 너무... I mean, are you okay with something like that?
1: No. I agree. But like, 애초에 저희 젠지는 염탐 계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we have a spy 계정이 따로 있어요. Like, so 안 걸리죠. And like, 그리고 애초에 like 하이라이트만 봐야 되고.
0: 네.
1: It's like I don't know. Like, all my friends have these different kinds of ways to like, 예,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 볼 수 있다. 근데 even the spy 계정으로 들어갔어도 yeah. let's say you're

0: using your, you know.
1: No, but it is
0: like
1: scary.
0: Your burner account. 이거 스파이 계정은 여러분 burner account라고 하거든요.
1: Like a burner phone, right?
0: right? 옛날에 그 아마 그런 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Burner, like burner phones. 그 뭐지 그 매장 가서 그냥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등록도 안 해도 되고
1: 네.
0: 그냥 한 몇 분 동안 쓰고 그냥 버리는
1: 야 범죄자들이 쓰는 거
0: 맞아요 범죄자들이 많이 쓰는 그 폰 있잖아요 그거 burner phone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시아가 쓰는 그거 burner account라고
1: I
0: 합니다
1: guess, yeah.
0: 네, 그냥 사실 모르고 아 이거 뭐, 이, 아, 안 들키는 그런 account 오케이
1: 야 대포폰 야 that's a burner phone
0: 아 대포폰이라고 하거든요
1: yeah.
0: So even on that though what if you accidentally like a photo of let's say your ex-boyfriend or something or ex-girlfriend
1: oh my
0: it's
1: gosh.
0: 아까 deep scrolling이었어요 그냥 제일 최근 it's not the most recent photo
1: I know
0: it's like a photo from like 4 or 5 years ago that means you have to like scrolling 한 몇 분 cool. 동안 했어야 됐었어요
1: I'd probably like to 그 표현 있잖아요
0: 네.
1: fall off my face of the earth 아닌데 like something similar to that do you remember like do you know this one
0: basically you just want to crawl under a rock
1: Yeah, or like 그냥 지구에서 이제 떨어져 버리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0: situation입니다. 네.
1: Fall
0: off the face of the earth.
1: Yeah.
0: But that means somebody like disappears. Oh, yeah. But you want to do that.
1: Want to, yeah.
0: Right? 자, 일단 우리 부스타들한테 이 초단편 네, 일상 호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님한테 하나 왔습니다. 올스타 1등인 줄 알았는데 2등일 때. 왜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for real 부스타 한 명 오늘 당황했거든요. 네. 자, 보니까 오늘의 1등 데니 림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는데 우리 오랜만에 들어온 닥터 수 님이 1을 걸고 그 바로 밑에 캬 닥터 수 불활 이라고 했는데
1: 그 Why 밑에, are you 공개처 형?
0: 아니네 유유라고 보냈어요. 아 어떡해. 네. 부장 이거 하, 이렇게 좀 이렇게 give me a sign which camera I'm on. 네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인 줄 알았는데 2등일 때. 이거 우리 부스타들한테 공포라고 하면 이거 기분 좋아야 되나? Am I supposed to be happy about this?
1: I don't know.
0: Because I kind of am. Right? I'm kind of slightly am. 왜냐면 그만큼 it's very competitive.
1: Yeah.
0: Right? 이거는 어때요?
1: Okay.
0: You complain about the 8:30 a.m. Zoom meeting.
1: Uh-huh.
0: And you glance down and you realize you never muted your microphone.
1: Oh.
0: Oh,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1: Oh my gosh, gosh, yes.
0: 네. 하, 8시 반 이거 Zoom 미팅 뭐야? 이거 누가 해서 아이 조 부장님 하, 진짜 조 부장님 센스 없네라고 했는데 이거 마이크 계속 켜진 거예요.
1: Oh no.
0: Right? 네.
1: Socially awkward.
0: 근데 이거 우리 올스타 스태프분들이 이게 몇 개 모았거든요. 비슷한 거 친구인 줄 알고 상사 욕하는 톡 보냈는데 회사 단톡방. 근데 급하게 삭제하려는데 이미 읽음.
1: Oh no.
0: 근데 이거 누구 경험이에요, 부장님? 이거 누구의 경험입니까? 아, 다 한 번씩 있지 않은가?
1: 아, 네. For me, I guess in university, I've only had 이런 공포 딱 한 번 느껴봤는데
0: 네.
1: It was during finals. Finals이면 기말고사 되게 여러 가지를 치잖아요. 과제도
0: 네.
1: 많고. So like my friend was like, he texted me like, Hey, so did you get the grade for your like history paper yet? And I'm like, What history paper? 저 그런 적 있어요.
0: What history paper라고 할 때, oh, that's gotta be like
1: oh,
0: a,
1: my gosh.
0: That's gotta be like a that you know that horror moment for a lot of students.
1: Cause like me, 절대 안 하는 me. So like 기말은 아니었는데 과제였는데,
0: 네.
1: so I eventually did it, but I was a month late.
0: Oh,
1: 한 달 늦게 제출했죠.
0: Did they accept it? Did the teacher accept it?
1: Surprisingly, yes.
0: What?
1: But I didn't get. As a good grade that I wanted to though because it was like a penalty, late penalty.
0: 아,
1: so
0: 그쵸.
1: 제 진짜 호러.
0: 일단 여러분 아시아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길래 그게 진짜 호러라고 하면 하네요. Right? 네. We have more coming in, but okay. What about this? 이거는 진짜 공감될 겁니다. You're going to definitely feel this one. You're about to ride the subway for your 1 hour commute to work.
1: 네.
0: And you look at your phone and it says battery 2%.
1: Oh, that sucks.
0: My 진짜 아마 출근할 때까지 기분 완전 on the floor일 것 같아요.
1: Yeah,
0: like I would be so angry at myself
1: mm.
0: because I didn't, you know, take the responsibility to charge my phone.
1: Yeah, like me too. When I'm like 강의 갈 때, 왜냐면 기숙사에는 코드를 꽂으시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It's either my notebook or my iPad or my phone.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요. 네. 차지할 시간이 없으니까. It's like when I'm like going to class and I'm like, what do you mean I can't listen to music? What do you mean I can't use my phone? Like, what do you mean? Or like,
0: what do you mean?
1: 에, 아니요, 막 iPad.
0: 무슨
1: 막
0: 말이세요? What do you mean?
1: Yeah, that has happened to me.
0: 아, 그쵸. 이거는 well, another one from All Star Staff. 지하철에서 졸다가 모르는 사람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Right? I slipped up. Okay? 지하철에서 졸다가 모르는 사람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수빈 형님, what? 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listen to the story. Pay attention to the story.
1: 수빈 님이 오늘 좀 가장 오싹하다고.
0: 제가 지금 저 호러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It's not on purpose. 네.
1: 부장님도 그렇다고.
0: 네.
1: Okay, but yeah, like that has happened to my mom.
0: 어머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1: 엄마는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네. 얼마들 엄청 열심히 준비해야 되잖아. 막 가방도
0: yes.
1: 싸고 yeah. 그래가지고 it's like sometimes when she's like 다른 분 이제 어깨 기다릴 때 제가 오싹하죠. 엄마 안돼.
0: 이게 그 situation을 보는 딸 눈.
1: Yeah.
0: Right? 어떡해.
1: 엄마.
0: Right? I mean, did you wake your mom up though?
1: Probably did.
0: Okay. Right? Because that'd be a very uncomfortable situation too, right? 엄마 왜 그래?라고 하는데. Like, because if you do that, are you, like, telling the person where your mom's, like, head is on the shoulder
1: yeah.
0: of that person? Mm-hmm. Is it like, are you telling them, oh, that person's gross, don't do that?
1: No, I'm like, I think...
0: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할까봐, 오해할까봐. 아. I feel like they might misunderstand that. Oh, don't put your head on that person's shoulder. 그렇게 이해할까봐. 나는 무서워서, like, I would, yeah, let your mom just sleep. You know what I mean? 네.
1: Yeah, I don't know, man.
0: 일단 우리 두둥님이 네. 기어코 민수가 부장님 방통 위를 보내는구나. 아니 잘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You yeah. guys are making this as you know big as it's not that big. It's not that deep. All right, calm down. 네, 우리 두둥님 올스타 없는 주말이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주말까지 해야 되면 우리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네.
1: That's so true.
0: 네, 우리 닥터 수님이 하나 보냈습니다. 네, and this is one that married men, right, husbands, 유부남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어요.
1: Mm-hmm.
0: 기념일 까먹었을 때, when you forget an anniversary.
1: 아.
0: 근데 에이자는 뭐 이거
1: 딱히
0: 아 그쵸.
1: I don't really care.
0: 지금은 에이자는 이거 모릅니다 이거.
1: Yeah, 네. cause like I don't know. It's an anniversary. I don't. I'm not a big huge fan of anniversaries. Just cause like especially if you're like students, it's like 부담될까봐.
0: 네.
1: 오히려 기념을 안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Just like send me a message.
0: Right.
1: Like,
0: 어떻게 그러면 요즘 이게 젠지들은 서로 이렇게 불편할까봐. Like, oh, I don't want you to feel uncomfortable. Like, well, what's whatever.
1: I think it's just me, though, honestly. 네.
0: 이거 영어로, it's whatever.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It's yeah. whatever, right?
1: Yeah, I don't know, but yeah. But I have seen, like, my parents, though. They're like, 아빠가 항상 엄마한테 기념일 챙겨주는 것 같아요.
0: Oh, how sweet.
1: I think... 엄마는 챙겨줬나?
0: 어머님. 어머님.
1: I think my mom gave Simpson 스티커 준 거. I'm not really sure, but my dad always writes like a 편지 적어줘요.
0: Oh,
1: 매년 편지에다가
0: sweet.
1: Yeah, and like 떡볶이 인형 사준 적도 있고
0: oh,
1: or
0: cute.
1: Like 과자 아니면 뭐 꽃다발 등등등.
0: And your mom bought your dad stickers.
1: Cause like 엄마가 근데 그래요. 엄마가 할인 받았어? So like 그러니까 아빠가 큰 선물은 엄마가 안 좋아하셔서
0: 근데 이해해요. Because, you know, your mom doesn't want to put that burden on your dad,
1: yeah.
0: right? To buy like something expensive.
1: Okay?
0: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네.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 닥터 수님이 이것도 너무 공감 저도 공감되는 거거든요. But also I have one that I know a lot of men, married men, that you and under out there can definitely empathize with. Okay? 이거 진짜 저는 진짜 호러예요, 이거는.
1: Really?
0: 네. 와이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You get a text from your wife. We need to talk. 와이프한테 문자 왔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1: 오.
0: 나 벌써부터 my heart falls to my like my knees. 심장이
1: But I find that that would be scarier if you're in a relationship, like not in like a like marriage, but relationship. 그런 거면 보통 헤어짐 통지하는 거니까.
0: 네.
1: I 통보하는 거니까.
0: 아, so, I so find it's scarier if you're in like you're you know, maybe not married.
1: Yeah,
0: right.
1: Because like 뭐, 아, 이혼할 수 있겠구나.
0: 어.
1: Never mind. 맞네.
0: 어, 그 정도까지 안 가는데, 근데 유부남들, okay, yeah. married men. The reason why that message mm-hmm. is so haunting. Right? It's so scary is because 어? 내가 뭐였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1: Exactly. 두둥님께서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무섭지?
0: 그쵸. 근데
1: 지금 궁금해야 될 게 아니에요.
0: 아니 원래 그렇죠. 네. 두둥이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무섭지? 그런데 무서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Most men,
1: yeah,
0: okay,
1: exactly.
0: most married men, you think you know you did nothing wrong.
1: Mm-hmm.
0: But you did.
1: Yep.
0: 분명히 하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너 잘못한 거 있습니다.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I'm never right. So I. 그래서 저는 right. I was like, 어, 내가 또 뭐했지라고 이 생각부터 나는 이유가 because out of the past, I don't know, 100 times or something, like I got that message.
1: Uh-huh.
0: 분명히 제 잘못했어요. Right.
1: Well, at least it wasn't intentional.
0: 그렇죠. Of course, it's never intentional. Intentional, 일부러, right?
1: Yeah.
0: Intentional. It's never intentional. It's always by accident.
1: Mm.
0: Or I always forget something, okay? But 매번 이렇게 말해도 I never learn.
1: 추가 만다님이 뭘 잘못했을까?
0: 진짜 뭐를 잘못했을까? This question is ringing in my head until I get home. 뭐지? 진짜 이런 문자, when I get this type of text message, my brain becomes like a scientist, like a rocket scientist.
1: I think that happens to me with my parents too when I was younger.
0: 맞아, I'm solving equations and everything. I'm thinking back. I've
1: reliving
0: like,
1: your life for 그쵸? The past like 3 days or something.
0: 우리 저번 주 you said you wanted photogenic like photographic memory, right?
1: Yeah.
0: Like in that instance, because of all this adrenaline, I have photographic memory. I can see like back in time, right? 그 mm-hmm. 뭐지? 그 영화 뭐지? 톰 크루즈 영화 뭐예요 이거? 이거 아니요 미션 임파서블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거 밈 됐잖아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1: Doctor Strange?
0: 어 뭐라고요? 네? 아니 일단 여러분 톰 크루즈 영화 그 분명히 있어요
1: Top
0: right?
1: Gun?
0: 네 막 근데 it's a meme where like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1: 네.
0: like he's like going back in time he's looking at like photographs of like crime scenes and everything 아 그 영화들 I hate it when this happens Minority Report.
1: Ah, Minority
0: 역시
1: Report.
0: 역시 우리 부장님. 어 손가락질 했었죠. 역시 우리 부장님. Minority Report, right? I'm Tom Cruise in Minority Report. 그때는.
1: 네. 어 두둥님이 이거 닭발 같아.
0: Minority Report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 I highly recommend that film. 네. 네. 근데 비슷한 상황 우리 터즈님이 하나 더 보내줬네요. 자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1: 어, 왜 이렇게 잘하시지, 터스님?
0: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This is easy for me.
1: It's just
0: yes
1: hair?
0: 어,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어? 근데 뭐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 맞아, 어, 뭐지? You have to like be super interested. 엄청 관심을 주면 like it becomes fun for them. From them, 이라고 하는데. Well, for my wife at least. Right? 한번 맞춰봐. 라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이런 거 어? 뭔데? 라고 이런 것보다 어? 뭐지? 뭐지? 어? Is it? 아닌데? 그거 아닌데? Like, you have to be like super like, you know, hyped up
1: uh-huh.
0: to get them like 너무 환하게 왜냐면 살짝 잘못 if you answer in a different tone in the Ooh. Wrong tone 어? 뭐지? 이런 것보다 어? 뭐지?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나 너무 맞추고 싶은데
1: oh,
0: 이런
1: optimistic하게
0: 네, 그런 분위기로 하면
1: 땡!
0: 어, 네. 그쵸. 일단 뭐 부장님이 땡 한다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죠. 네. 근데 이게 다은이 아 앞으로는 바뀐 거 없는데 바뀐 척 해봐야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쵸. There's various ways to get out of that situation. 네.
1: Ooh, my mom, 울랄라님이 되게 괜찮은 표현. Like 네. eggshell 위에 걷는 심정의 남편들. So like we say walking on eggshells,
0: 맞아,
1: right?
0: 맞아. 영어로 walking on eggshells.
1: Yeah. Like 그걸 한국어로 뭐라 할까요?
0: 그쵸.
1: 예, 눈치 보면서 사는 인생.
0: 완전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1: 야, 네. 달걀이 되게 fragile 하잖아. 잘
0: 그쵸, 잘 계란 취약한? 껍질.
1: 야.
0: 이렇게 힘 살짝 줘도 부서지잖아요.
1: 야.
0: So, 그 정도의 조심스럽게 Right?
1: 위에 우리, 걷는다.
0: 우리 대한민국 남편분들. 네. 유부남들. 화이팅입니다. Me included. 화이팅입니다. 자, 이거는요. 특히 우리 뭐 미국이나 뭐 네. 캐나다나 English speaking countries에서 조금 생활을 했으면 이런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This okay. is something that really kind of bothers me or mm-hmm. makes me uncomfortable if this happens. You're in a room full of people.
1: Okay.
0: You sneeze, but nobody says bless you.
1: Oh gosh.
0: 나는 너무 불편해 이거. So you know what I do to in that 네. situation? So like let's say we're all like, you know, we're all American here, let's say. Mm. And I go, ah! 한번 했어요.
1: Bless you.
0: And nobody says bless you. Uh-huh. Bless you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 네.
0: They're just doing their work. Or 그냥 저를 쳐다봐요. Like they stare at me.
1: Then you say bless me?
0: No, I don't say bless. Sometimes, uh-huh. but I just say excuse me.
1: 아.
0: 먼저 제가 excuse me라고 말 꺼내야 돼. I have to break that silence. 이렇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or like people around me when I was in the States, they found this awkward silence very uncomfortable.
1: Yeah, that 네. I find that's Canadians too.
0: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함 그 이 침묵?
1: 정막?
0: 정막? 침묵?
1: 정적? 정적! 정적! 정적. Yeah. 네.
0: 왜 이렇게 한국 잘 알아? 근데 이 조용함을 진짜 불편해하거든요.
1: Yeah.
0: That's why in America a lot of people they
1: keep talking and talking.
0: They keep talking. Small talk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0: Even when I'm in like the supermarket, people just standing in line. 이것도 어떻게 좀 maybe they want to make the time go faster or maybe just the silence is so uncomfortable. 제가 이제 그 뭐지 basket right in my cart I have like, let's say stuff for like spaghetti
1: mm-hmm.
0: right and the person behind me 이게 너무 조용하 갑자기
1: 스파게티 만드시구나
0: Italian tonight
1: yeah
0: 근데 저는 그 순간 너무 불편하지 않고 I look back and was like yeah yeah I mean my family
1: 괜찮은 척을 해야죠 yeah.
0: my family wanted spaghetti like oh like what are you making
1: right?
0: what's
1: 맞아요.
0: In your what's in your like basket right 이렇게 말 거는 게 so even in like grocery store like you know grocery lines mm-hmm. 이렇게 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Yeah, for me, what was scary for me was like when people drink stuff.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이륙하는데 네. 비행기 뭐 이제 뭐냐 like 사고 난 like 그런 거 있잖아요.
0: 아.
1: 그런 게 저는 진짜 like if someone drinks something,
0: yeah.
1: like I find that scary. Or like another period is like knock on wood.
0: 맞아요.
1: 왜냐면 그 뭐였죠? 나무에 악마가 산다고 믿나? 그래가지고 나무에 knock해야 악마가 방금 야 말한 걸 못 듣는다.
0: 이거 그 뭐? the origin of that.
1: Yeah.
0: It's lik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1: 아.
0: 막 이 버전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Uh-huh.
0: 네. 그쵸. 근데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Bless you 안 해주는 이유 는 뭘까요?
1: 귀찮아.
0: 라고 했는데
1: 귀찮거나 그냥 ignore
0: 그거보다 누가 하겠지라고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람들이 I mean somebody's gonna say bless you right?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 이렇게 늦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
1: yeah, 맞아요.
0: So people they just kind of like let it go but then you know the one person that sneezed oh do these people hate me? 그럼 그렇게 싫어하는 입 냄새 나나? Do I smell? Like 이렇게 like all these thoughts start like you know running through your head.
1: Interesting.
0: That's why like not hearing a bless you after you sneeze uh-huh. in this very polite, especially in the U.S. and Canada. I feel like especially in Canada, 이거 선입견 될 수도 있지만, and I'm sure you've heard this too. Like Canadian people are like the most apologetic people.
1: Oh yes, 저희는 네. complain 하면서도 일단 sorry 하고 complain 시작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부딪힐 뻔 하더라도 yes. oh, I'm sorry.
1: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sorry.
0: 맞아.
1: 근데 같은 여러분, aisle에 있는 것만으로도 sorry.
0: Sorry가 아니고 sorry입니다.
1: 맞아요.
0: Sorry.
1: 맞아요. Like even like 강의실에서도 네. 막 200명 있는 강의실에서 네. 막 누가 like 기침하면 네. 교수님이 bless you 이래요.
0: 네.
1: Sneeze 하면.
0: 맞습니다.
1: I find.
0: Yeah. So even like the most, you know, the kindest and apologetic people like you know in Canada. 그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일단 you've shared a lot of your you know 일상 공포, 일상 호러 네 보내 줬는데 자, 일단 하나 더 읽겠습니다. 빙고님이 하나 보냈네요. 이거 재밌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손님 없을 때 우리 가게. 이것도 조금 우리
1: 공감.
0: 네, 우리 사장님들 대한민국 사장님들, 유부남들 플러스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1: How did we go from horror to this?
2: 어떻게 된 거죠?
0: 이게 this is real life. 이게 real life horror이에요. 이게 real life 공포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in this cruel, cruel world we live today, 진짜 이게 매일같이 공포를 겪고 경험하는 분들, 네, 진짜 이 화이팅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Yeah, okay,
0: you gotta keep on, right? You gotta keep on keeping on. 이 말 좋거든요. Keep on keeping on. 계속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된다.
1: Yes.
0: Right? Oh, well,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But we did mention that we're going to
1: 선물.
0: 그렇죠. Crown gift people, couple gifts, you know, for participating. 그래서 오늘 선물 당첨자들은요, 우리 바로 빙고님이나 우리 진님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유튜브 채팅창에 링크 보내드릴게요. 우리 빙고님하고 진님 꼭꼭꼭 그때 뭐냐 우리 들어올 거니까 그때도 네, 들어올 거니까 We'll ask for your information then, okay? 자, we're going to slowly start to wrap up our show today. Asia,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Hanging
1: sure?
0: out with me today.
1: 네. 그, 확실해요?
0: 일단 생각보다 Asia 무서워하는 것보다 좀 너무 강한 것 같아. 공포 영화는 이제 무서운 것보다 그냥 재미 없는 것 같아. To you.
1: I think so too. Yeah.
0: 충분히.
1: Thank you. 이제 공포 영화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깨달았어요 오늘.
0: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Okay, no worries. You go see a couple scary movies with your dad. I think, right?
1: I'll try.
0: 네.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we have highlights of All Star English ready for you.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0: 하면 캐나다에서도 쓸 수 있게. 아. It's not 국제 면허, but you can actually like switch it out.
1: 저도 California driver's license를 한국에 갖고 왔는데 I took it to the DMV here, yeah. right? 그 시험 그 장 갖고 갔는데 mm-hmm. 어 캘리포니아 거 반납하면 그 필기 시험 written test. Written test라고 필기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로 치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것만 합격하면 they changed it to a Korean driver's license. 대신 캘리포니아 거 반납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0: Oh.
1: But it's not the other way around.
0: Oh?
1: 네, 한국 거를 제가 알기론 you can't take your Korean driver's license 갖고 가면 no you still got to take the written test and 그 직접 운전하는 시험 있잖아요.
0: Uh-huh.
1: 그걸 영어로 behind the wheel test라고 하거든요.
0: Yeah.
1: 둘 다 해야 됩니다.
0: Interesting.
1: 자, 그래 오늘 여러분 차 덕후 밸런스 게임이 주제인데요. 그 차는 마시는 차가 아니고 운전하는 차, right? So
0: yes.
1: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Which would you choose for your first dream car? A roaring convertible sports car or a fully loaded mid-size sedan?
1: 아, 자 여러분, 나의 드림카, 네, 드림카인
0: 자동차.
1: 첫 자동차는
0: yeah.
1: A, 뚜껑 열리고 우렁찬 배기음의 스포츠카.
0: I hate loud noses, man. It's like noise pollution.
1: 자, 일단 A자는 일단 you gave your opinion just now. or B, 풀 옵션 중형 세단 뭐지 HUD right 그 디스플레이 mm-hmm. 완전 그 driver side부터 그 passenger side까지 쭉 깔아 있고 뭐 통풍 시트 뭐 360도 카메라 등 일단 다 있어요 full option right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우리 2부에 문제 요정이 몇 명 골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For me, both of the options sound like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What do you mean put up? Like I don't know what that means.
1: 왜냐면 이게 차 좀 관심도 막 그렇게 없는 편이죠.
0: I have no such interest. Like I don't know, man. I would buy a house and I would like my husband to buy a car. Like I don't give a crap about a car. You know, it's like eh.
1: Calm down. Whoa. Calm down. 네, 일단 이거 for me, I think it depends on I think where you are in lif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ge. 나이에도 yeah. 조금 이게 따라 조금 나이 보일 수도 있어요.
0: I would say if you're more of a family person, then you would go for the sedan option.
1: Oh yeah. 아마 right?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한 2-3년 시민수는 당연히 옵션 A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늙은 민수 네, thinking of the safety of my, you know, family and everything, you mm-hmm. would probably want a bigger car, right?
0: Yeah, I guess I would also say a bigger car, just because 이제 캐나다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려면 다들 네. 멀리 살아요.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도 한 7시간 멀리 살기 때문에
1: 네.
0: 서로 이제 놀려면 차가 필요한데
1: 그쵸.
0: 저희 무리에서 차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 차에 다 낑겨 타야 된단 말이에요.
1: 이거 딱 한 명, 운전하는 사람, 영어로 designated driver이라고 하잖아요.
0: Yeah, but the funny thing is the person who has a car and the designated driver are different people.
1: 아, 어떡해. 보험도 그럼 안 되고. How does that work?
0: So, yeah, but whatchamacallit. So I would love to have like a bigger car just so I can like hang out with my friends more often,
1: 맞아요.
0: honestly.
1: 우리 다은님이 영어로 풀 옵션을 fully loaded이라고 해요. 다은님 조금 좀 스포일러 조금 되는데 이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Fully loaded이라고 합니다. 완전 loaded 이게 뭐를 그냥 옵션으로 꽉찬 그런 의미죠. So there was an interesting survey that was carried out, and they asked car lovers what question did they give them.
0: I have no idea. I want to read it.
1: What's the first thing that you do after buying a new car? 새 차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0: 예스.
1: The most common answer: installing. A dash cam. Installing a dash cam. Adding paint protection film. 여기서부터 벌써 오버하다. Getting ceramic coating. 그치? And protecting the interior. Okay, that makes sense. And even picking the perfect air freshener. So they want to keep their new car looking great right from the get-go. Right from day one. 네, 보험 필름 붙이고 뭐 유리막 코팅하고 실내 코팅까지 그리고 방향제 고르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0: Oh, wow. 네. And apparently 새 차일 경우 이름을 붙여준다면 like Sherry? Would you name your car Sherry?
1: Sherry?
0: I've heard it somewhere. I don't
1: Is
0: know where.
1: Is my car like born in like 1930 in the US?
0: That's probably where I got it from, honestly.
1: 저희 차 이름은 없습니다. Did your parents give their car a name? Do you remember?
0: Nah, I don't think.
1: 맞아요.

0: believe it or not, a lot of car enthusiasts name their cars.
1: Okay.
0: Some give them real names. Others choose like cute nicknames like Zoomy, Buddy.
1: Okay. I think it's more female names, I would say. Like, I don't know.
0: Yeah. For a lot of guys, I think their car is like a female.
1: Yeah.
0: Right? And
1: I'm going based off movies, so.
0: 맞아요. 근데 이 Zoomy, Buddy, Blue, Blackie, Ruby, 색깔에 따라 이 닉네임도 줄 때도 있는데, I don't know. They all sound like pet names to me. Like, I would name my dog that. Zoomy.
1: Yeah.
0: Right?
1: Zoomy.
0: Yeah.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real quick. 자, 차를 새로 사면 이 옵션은 기본이잖아요, right? There's AC, of course, that obviously comes in,
1: yeah.
0: right? 근데 요즘 차 도구들이 신차 살 때문에 선택하는 대표 옵션을 영어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Okay.
0: 네, 그 head-up display.
1: I know this one, yeah.
0: 영어로요. 뭐죠?
1: Just head-up display.
0: Head-up display. 그래서 HUD, HUD라고도 많이 합니다.
1: Yeah.
0: 네, it's basically everything about your car, like what speed you're going in, what mode you're in, even like things like AC and like the volume, those are all on the heads-up display, right? Head-up display. 그리고 통풍 시트. 근데 이거는 저도 오늘도 여름에 더운데 차 좀 옛날 차인데 여러분. 근데 네. 이 옵션을 제가 선택했거든요.
1: Okay.
0: And I haven't regretted it since day one. 완전 더운 여름날 뒤에서 좀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Cool. I mean, if you use it a lot, it's
0: 맞아요.
1: Definitely worth it.
0: 이거는 영어로 ventilated seats라고 합니다. Ventilated seats. 그리고 이 360도 카메라 있잖아요.
1: Mm-hmm.
0: 네, 360-degree camera. 360 or 360-degree라고 읽을 수 있죠. 네, 차 yeah. 위에서 내려보다는 것처럼 그냥 다, you see all around you.
1: Yeah, I think my dad has this too, and he calls it the God mode.
0: God mode.
1: Yeah,
0: 신처럼
1: 내려다보는 느낌.
0: 다 보이는.
1: yeah.
0: Right? That's so interesting. So let's see what our users ar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Asia, can you
1: Ooh,
0: take a couple messages?
1: I
0: because
1: like this
0: I
1: one.
0: Have to cough.
1: 너구리님께서 천송이가 생각난 I know this one, I know this reference, I love this drama. 푸른바다 전설.
0: 맞아요.
1: 천송이.
0: 천송이가 랩을 한다.
1: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0: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네. That's right. So, you know, they people think of that. 통풍 시트. 진리님 생각보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it's worth it, I would say. 우리 너구리님은 자동차 시트에 엉따 기능 있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엉따.
1: 엉덩이를 따뜻하게
0: 하는 거.
1: 아, butt warmer.
0: butt warmer.
1: 아닌가?
0: 네.
1: heated seats?
0: heated seats 혹은 seat warmer이라고
1: warmer.
0: 네, 하긴 했는데 I think it's heated. heated. 뭐가 따뜻하게 뭐 그런 옵션.
1: 아니 진짜 아빠 그렇게 한다니까요.
0: right. heated seats라고도 할 수 있죠. 네. It seems 사람들 다 엉뚱엉뚱라고 여러분. 집중. 영어 배웁시다. 아시겠죠?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우리 두 번째 자동차 덕후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2: Round 2.
1: Ooh, okay. Which would make you angrier 1 week after getting your new car? A bumper scratch or a parking lot door ding?
0: 맞아. Parking lot door ding.
1: Oh.
0: Parking lot door ding.
1: Is it just like when you open your car door?
0: Exactly.
1: Just, okay.
0: Exactly입니다. 자, 여러분, 출고 일주일 만에 이 어떤 게 더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A. bumper scratch. Or B. 주차장에서 문콕 테러. 일단 you know where I stand, right? 자, 샵 9050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근데 에이전은 이거 관심이 없어서.
1: Yeah, I mean, like 그냥 스크래치 나면 I would just like 네임펜으로 just like 칠하고 and like 네? if it's like 문콕.
0: 네임펜으로 칠한다고?
1: I mean, or paint, whatever works.
0: 페인트로 칠한다고?
1: or lipstick, I don't know if it's red car. I really don't
0: 미안해,
1: care.
0: 미안해 나 어머님 저 오늘 에이저랑 방송 못 하겠어요.
1: 오 네일 칠하는 것도 괜찮겠다.
0: 아, 근데 에이저 왠지
1: 제 네일
0: 어렸을 때
1: 네.
0: 근데 그 what do you call the nail
1: yeah, nail polish
0: nail polish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1: Yeah, right.
0: 있긴 있는데 I just pictured you as a kid.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 이 소셜 미디어 SNS에서 본 줄 모르겠지만
1: 네.
0: it was a clip of a kid And wanted to surprise her dad.
3: Oh no.
0: And they washed his car.
3: Oh!
0: 근데 뭐를 썼냐면 you know the steel wool the thing that you use to 그 세수세미 있잖아요.
3: Oh no.
0: 그걸로 차를 닦고 나서 아빠 짜잔 이렇게 하는 거야.
1: No, 네. I wouldn't have been gotten close to my dad's car.
0: 근데 왠지 에이자가 어렸을 때 그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방금 생각했습니다. 네. For me, a parking lot door ding.
1: Why? Like what does it do?
0: Because another person did that to me. Right?
1: 그쵸.
0: 그게 더 화날 것 같아요. 이제 나 내가 예를 들어 scratch 했으면 하 진짜라고 하고 그때 my fault, right? But if it's a parking lot door ding.
1: Uh-huh.
0: If I park,
1: yeah.
0: And I go do my business
1: mm-hmm.
0: and then I come back and then I see a ding on my door. Right? 그게 영어 ding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콕 문콕 door ding이라고 합니다.
1: I just find it's so easy to do that in Korea though just because like the parking spaces are so narrow.
0: Exactly.
1: Especially if you have a big car.
0: 맞아요. 맞아요. 자,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there was a survey that was carried out for car communities, right?
1: Yes.
0: 네.
1: Car communities were asked about the most frustrating moments after buying a new car.
0: Mm.
1: Number one was getting a door ding in a parking lot, as Minsu said, especially when you don't know who did it.
0: 맞아요. 진짜. That hurts. Number two was scratching the bumper or the wheels. You know, it's bad when someone else scratches your bumper, but nothing feels worse than scratching your own brand new car as a beginner.
4: 내가 긁어서 더 괴로운 범퍼나 이 휠, 이 긁힘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휠이라고 한다.
0: When they say the wheel, it means the whole thing.
1: Yeah.
0: But the part that gets scratched is the rim.
1: Mm.
0: 그 영어로 rim의 그 바퀴에 새 부분 있잖아요.
1: 네.
0: Right? You call that the rim of the car. 네.
1: Okay.
0: So the wheel rims, 거기에 scratch 되는 거. Oh, 진짜 I understand. Where people are coming from for this one. Number three, 어떻게 됩니까?
1: Yes, number three was getting a stone chip from road debris.
0: Apparently. Debris, yeah.
1: Debris, okay. 주행 중 날아온 돌에 맞아 생기는 흠집, 일명 돌빵. 영어로는 stone chip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Isn't this some Final Destination stuff right there?
1: I have no idea what this 운전, means.
0: 어, 여러분 혹시 have you thought of that while driving?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1: 네.
0: Right, when you're on the freeway? And you're driving along, 막 신난 노래 듣고 있는데. And then a huge truck carrying
1: gosh.
0: Like... logs or like steel wires passes you. 이 공포 영화 때문에
1: think it.
0: Final Destination 이 영화 때문에 모든 상황 그냥 막 생각이 들거든요. So 80km 가고 있으면서 있었으면 한 60km를 줄입니다 저는.
1: Oh gosh.
0: Yeah.
1: Actually, a funny thing is apparently remember you talked about like the girl, the kid or something like 수세미로 닦는 거.
0: 네.
1: Apparently, I did something similar.
0: 네.
1: 저희 집 모든 가전에 아시아 아크릴 페인트 자국, 흰 소파에도 매니큐어로 그림. I was artistic.
0: 네.
1: 네.
0: Brought to you by 아시아 어머님. 그랬구나. 어, 아시아 일단 주차장까지 안 내려갔으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1: Very true. I would have just sticked Dora stickers everywhere.
0: 아마 그 차에 뭐 유니콘 그림이라
1: 네,
0: 막 이렇게
1: 그랬을 것 같아요
0: 있었습니다.
1: 진짜
0: 네. Number four was finding out that your new car had been recalled because of a defect
1: 아.
0: 네. 새 차가 초기 결함으로 리콜 대상으로 연락받았을 때 My dad, I mean his car's not brand new
1: mm-hmm.
0: but like 2 years ago he had his car for 2 years but it was recalled But he was so lucky because he got a brand new one.
1: Okay, 네, we're talking.
0: 똑같은 연도인데 a brand new version of that car 너무 부러웠습니다.
1: Mm. 네.
0: So these are some of the worst things that you want to hear or experience after buying a new car. 자, real quick, 가장 흔한 문콕을 아까 제가 영어로 말했잖아요.
1: Yes.
0: 네, door ding.
1: Mm.
0: Ding입니다. 네, 근데 이 동사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 나 문콕 당했어.
1: Mm-hmm.
0: I got dinged. I got dinged or my car got dinged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ding은 그냥 살짝 뭐 페인트 정도 이렇게 조금 벗겼는 거 or like 살짝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완전 큰 거 그거는 dent 라고 합니다
1: 아, 네. okay.
0: dent, D-E-N-T 네, 이게 단순히 그 이게 흠집이 아니고 이게 좀 그 수준을 넘어서 이게 철판이 오히려 그냥 아예 들어간 거 이게 우그러진 그 상황을 dent라고 합니다. D-E-N-T.
1: Yes, 최희숙님이 벌써 문장으로 써주셨어요. A car door ding is a pain in the neck.
0: 맞아요.
1: 뒷목 잡는 일.
0: 맞아요. 왜냐면 이거
4: 어떻게 그 뭐 놈을 잡을 수도 없고. Right? Unless you got those fancy new cars that 그 살짝만 건드렸는데 다 모든 카메라가 다 켜져요. Right? 네. All right, let's get to a couple of messages. 우리 5001님 둘 다 망상일 듯 유유라고.
1: 망상일 듯. You need to get your vision checked, man.
4: 망상일
1: 듯. Is 난시 근시? I don't know, man. The one?
4: Both at the same time. 어머니!
1: 나 말 그 아니 아니 방금 하신 게 딱 노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경 벗고 보는 거.
4: 네. 네, 마상이 들루루가 돼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마상 들루루. 근데 에이자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1: 들루루 is a lulu.
4: 가끔씩 여러분 이런 힘든 세상, 힘든 사회에서는 가끔씩 이 마상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Kevin Pax says anything is possible. Can't be scared. It was my favorite movie by the way. 아까 그 Final Destination 말할 때.
1: 아.
4: 네. Anything can happen, but that shouldn't scare you, right? But what if?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요. Now, you don't normally find this in Korea, mm-hmm. but the door ding protector. You know those little sponges on the
1: 아니,
4: sides of
1: 아니요.
4: the cars?
1: There was a that hilarious thing is there was a comment that says 그거 한국에 진짜 흔하다고.
4: 저 흔해요. 저 okay. 뭐지 붙여달라고 말했는데 when I got my car 그거 it came with it.
1: Oh.
4: Right? 처음에는 너무
1: 안 예쁘다?
4: 안 예쁘다. 너무 거슬려라고 생각했는데 countless times when I had to park in those really tight spaces and I had to basically shove my door against the car next to me just to get out.
1: Yeah.
4: That sponge saved, you know, a door ding trouble that the other car might have gotten into. Now, thank you for all your messages. 여러분 참여 많은 참여 들어왔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in our number two, so do not worry. All right. That was it for today's. That's what you think.
1: 니네 생각이고.
4: 니네 생각이고. 니네 생각이고.
1: I was not prepared for that.
4: 자, 다음으로 오늘의 EPQ 가요.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4: That's right. Time for EPQ, easy peasy quiz. What's your EPQ? 갑니다. 뭐 하죠, 여기서 이제?
1: 네,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이네요.
4: 맞습니다.
1: So sorry guys, 총 세 문제만 맞히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4: Three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the prizes that you get. 너무 좋아요, 선물들이.
1: 네, 맞습니다.
4: 자,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오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Hi.
4: Hello.
3: Hi, 민수님. Hi, Aisha.
4: Hi. And welcome.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3: My name is Elena. I'm not so good at English, but I just like English. I'm excited about EPQ.
4: Nice! Elena, well, welcome. And,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1: Yeah.
4: 네. 일단 뭐
3: I'm
4: 아까...
3: glad to... I'm glad to... see you again.
4: Oh, Elena,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자, 뭐 영어가 살짝 조금 뭐 힘들다, 어렵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but don't worry.
1: We got you.
4: 최대한 저랑 에이자 힌트를 많이 드릴 거니까요. 네,
3: yeah.
4: Do not worry. We'll help you out, right? 이제 도전하는 게 중요하죠.
1: 맞아요.
4: Right, Elena, 도전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3: 네네.
4: 네, yeah. 좋아요. 자. 문제 세 개만 맞추면 오늘 선물 다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자, Elena, are you ready?
3: Yes.
4: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question number one.
1: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following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he sun rises in the bididi A, west, B, south. C, east. D, north. What's your answer?
3: East C.
4: Oh, east C. 일단 엘레님, how sure are you? 0%부터 100%까지 percentage도 얼마나 확실합니까?
3: 50%.
4: 50%? 근데 50% 하고 나서 근데 답이 너무 완전... 빨리 나왔는데요.
3: 네.
4: 네. 일단 엘라님 혹시 최근에 뭐 집 보러 다녔습니까? 사람 보통 집 보러 다닐 때 네. 후익이 중요하거든요.
1: 아,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4: 자 일단 네. C East.
3: 네.
4: 맞습니다. That is correct. The sun rises in the east.
1: 네.
4: 이거는 뭐 영어도 그렇고, 뜨죠. 네 그래. 영어도 그렇고 이건 좀 과학 문제이기도 하긴 하네요.
1: 그러니까요. 네.
4: 자, 첫 번째 문제 맞춰서 시간 에이샤 뭐를 드리죠?
1: 커피 쿠폰 드립니다.
4: 와, 커피 쿠폰. 당연히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 왔다. 근데 애들도 먹고 했으니까.
1: 그러네요.
4: 그쵸? 자, 엘런님 첫 번째 거 잘 맞췄습니다. 두 번째 문제, Are you ready?
3: I'm ready.
4: All 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two. Asia?
1: This is a comparative question.
4: 비교급 문제죠, 비교급.
1: 네,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This book is bigger than I expected.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I expected. B, this book is most interesting than I expected. C, this book is interesting than I expected. Ooh, what's your answer? What do you think? 일단 뭔 거 같아요?
3: Well, could you tell me again?
1: Sure.
4: 자, 이제 비교급 문제입니다. 비교급.
1: 빈칸에 들어가는 거 맞춰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옵션입니다.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I expected. B. This book is most interesting than I expected. C. This book is interesting than I expected. This is 좀 헷갈린다.
3: 애매모호한데.
1: 그쵸? 네. So the difference is A는 more interesting, B is most interesting, 네. and C is 그냥 interesting.
4: 일단 비교급이니까
3: most.
4: 그쵸? More or most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4: 근데
1: 주제하나?
4: 이 문장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면 이 책은 내가 생각보다
1: 더
4: 좀 더 흥미롭네 라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A, more interesting or B, most interesting. 엘레나 어떤 답이 어떤 것 같아요?
3: A.
4: A, more interesting. 여기 좀 성격이 좀 살짝 좀 급한 마음이 좀 나오네요. 자, A, more interesting?
1: 예!
4: 맞습니다. 네, A, more interesting. 이 than이 있으면 비교급 네, 이 사용되는데요. interesting처럼 긴 형용사는 er를 붙이지 않고 more interesting 혹은 most는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먼저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1: 치킨 세트!
4: 치킨 저희가 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자 일단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뭐가 걸려있죠, 에이샤?
1: 마지막은 백화점 상품권.
4: 5만 원!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있습니다. Elena, how do you feel right now? 지금 어떻습니까, 기분?
3: I'm nervous. I'm excited and nervous.
4: Excited and nervous at the same time. 일단 그럴 것 같아요. 목소리 좀 들리거든요. But don't worry. 지금까지 잘해서 마지막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Are you ready?
3: I'm ready.
4: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4: Asia, how was the concert?
1: Wow, it totally lived up to the hype. Question, what does live up to the hype mean?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everyone said. C, it became very popular. What's your answer?
3: Could you tell me again?
1: Sure.
3: 소리가 잘 안 들려요.
4: 그래요. 과음질게 저희들. 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대화 듣고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 뜻을 맞추면 됩니다. Asia, how was the concert?
1: Wow. It totally lived up to the hype. 여기서 문제입니다. What does live up to the hype mean?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everyone said. C. It became very popular. 어떤 느낌? 지금 콘서트장에 있고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3: C 같아요.
4: C 같아요. It became very popular. 그런데요. 그런데요. 근데 아까
1: It's kind of like 아까 얘기했죠.
4: 그렇죠. 에이자 그 콘서트 진짜 재밌어. 너 보러 가. 라고 제가 추천했는데 에이자가 맞아. 민수가 재밌었던 만큼처럼 말했을 때
1: 그 정도 재밌었어.
4: 그만큼 재밌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 거예요? 에이.

0: 없어요.
1: 선입견 없이.
0: So, open-minded meaning free of bias, free of judgment,
1: 네.
0: free of preconceived notions. I don't mean the Korean internet slang open-minded meanings.
1: Yeah.
0: No, okay? 엉뚱한 생각 하지 마요.
1: Are
0: Get
1: you?
0: Your mind out of the gutter.
1: Open-minded?
0: Emotional cardio is about practicing your dating skills.
1: Okay, so this is what I'm picturing.
0: Okay.
1: Like if you're doing the old-fashioned way of 소개팅 here in Korea, right? You would ask your friend or family, 뭐 고모, 뭐 삼촌, or like 친구한테, 뭐 소개팅 시켜줘. But you know all my likes? Give me the exact opposite of that. 이거를 지금 상상하고 있고요. Or maybe if you're on like, you know, dating apps or whatnot, 진짜, yeah, things that you would...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0: Yes, for many women, for example, I know if it's, for example, a man holding a giant fish, they're like, no.
1: 어.
0: If you're posing with wildlife, no.
1: 그렇죠. 뭐 그 사진 보고 나 이 사람 원래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for emotional cardio, okay, sign me up.
0: Yes.
1: 이런 거예요.
0: Yes, exactly.
1: I see. So through this then, what dating skills like do they get to work on?
0: So people with anxiety or people who are extremely shy, MBTI, power I, they might use these practice dates or emotional cardio to figure out ways to decrease their stress and build confidence about meeting new people. Another use of emotional cardio is learning how to deal with awkward conversations because many Gen Zs interviewed about this said if they were attracted to someone, it made it harder to overcome problems with conversations.
1: Okay.
0: But then if the goal is just practicing how to overcome awkward conversations, if you already don't feel like this person is really your type or nothing in common, less nervous, less pressure, better for practice.
1: Okay. I don't know. Would you support this?
0: I mean, people need to practice talking to other people.
1: Yeah.
0: So many times we're just online so frequently, and some people cited the problems with face-to-face conversation.
1: Yeah. 민주쌤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이비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hi Sam and welcome. How are you?
2: I'm great.
1: Good to hear.
2: How are you?
1: I'm good too. Sam, do you know what today is?
2: What?
1: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first half.
2: Oh, yeah.
1: Of 2026.
2: Yeah.
1: 맞습니다.
2: Still can't believe it's almost July.
1: 네, 당장 내일이에요.
2: 7월이라뇨. 새해 다짐했는데 엊그제.
1: We're like after today, we're in 후반.
2: I know.
1: Of 2026.
2: Mm-hmm.
1: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시간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that's the question I want to ask, right?
2: Mm-hmm.
1: New Year's was just yesterday. 진짜 분명 새해 뭐 인사한 게 진짜 엊그제 같았는데.
2: 맞아요. So, Minsu, how's your year going so far?
1: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Don't ask me these kind of questions. 아니야, going so well. 너무 재밌고요. All Star English 너무 좋고 우리 부스터들도 너무 좋고. No complaints. 진짜.
2: 아니, 뭐 좀 이룬 거 좀 있으세요?
1: 아, 이룬 거요? 뭐 이룬 거는 많죠. 저희 뭐 BFM, All Star에 우리 이런 거 많죠? 아, personal life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2: 유자유님도 얘기하시네요. 상반기 이룬 목표가 하나도 없음.
1: 맞아. 네. I feel you. 근데 목표를 세웠나? 할 정도. 네.
2: Yeah.
1: Busy, busy.
2: Yeah,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at.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Some goals are going well and some not so much.
1: 네. 우리 PD님이 올스타 매일 출석하는 것만도 성공이라고 생각해. 생각하세요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dream big. Dream big, right? 왜 이렇게 시니컬하지 나 지금?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세요. 이럴 때는 민트 말 듣지 마.
2: 기분이 안 좋네요 오늘.
1: 네. But I know what you mean, right? When like the New Year's January comes around, like 아, 진짜 올해는 내 해다. This is going to be my year, right? But then around this time 딱 이렇게 되면 한번 내년에 하면 되겠지.
2: 벌써요.
1: 포기. 네, 진짜 매년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2: 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The good news is we still have half the year left.
1: Yeah.
2: You know, it's never too late to get back on track.
1: Yeah, true.
2: 상반기 돌아보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을 때, 계획이 흐트러졌을 때,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을 때 좀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까 해요.
1: 네, 좋아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리고 긍정.
2: Mm-hmm.
1: 네, 여러분 저 좀 시니컬 민수 나옵니다. 네, 아직 생각해 보니까 the first half
2: mm-hmm.
1: went by so quick.
2: I know.
1: 네, yeah. 아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좋아요. So, as we have still half of the year left, mm-hmm. which is a good news that we could all take in. Words and expressions we could use in our small talk to really kind of like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that we could look forward to, right? Second half of the year. So, what is 표현 number one?
2: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Where did the time go? 시간이 다 어디 갔지?
1: 방금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2: Yeah.
1: 그렇죠?
2: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을 때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요. When someone says, where did the time go? They are not actually asking where the time went.
1: 네.
2: They simply mean, time went by so fast.
1: 뭐
2: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1: 맞습니다. 아, 뭐 시간이 아, 진짜 어디 갔냐. 이게 계속 특히 around this time 맨날 mm-hmm. 묻잖아요. Mm-hmm. So I guess where did the time go? 뭐 you could say oh, it's almost July already. Where did the
2: yeah.
1: time go? 시간 어디 갔지? 벌써 7월? 진짜 말도 안 돼. Oh, or like 특히 부모님들. Oh, mm-hmm. my kids are growing up so fast.
2: Yeah.
1: Where did the time go? Oh, 우리들 너무 빨리 크네. 아, 진짜 시간이 어디 갔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Or 진짜 this is true for All Star English.
2: Mm-hmm.
1: 우리 일부 그냥 훅 가잖아요, 여러분. 맞죠?
2: Mm-hmm.
1: We've been talking for an hour already. Where did the time go? 벌써 일부 끝났다고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이런 mm-hmm. 느낌으로 네, 전달됩니다.
2: 맞습니다. Mm-hmm. 그리고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뭐 벌써 7월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라는 표현인데
1: 맞아요.
2: 여기서 I can't believe it's already는 날짜나 시간을 얘기할 때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
1: 맞아요.
2: 참 빠르다.
1: 네.
2: Or this year has flown by. 올해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뭐 연말까지 안 가도 벌써.
1: 그렇죠.
2: 아까 PD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끝났다.
1: 맞아요.
2: fly by라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네. 훅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1: 맞습니다. So, you know,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Time flies, but where did the time go? 자,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민수나. Can you believe it's almost July?
3: I know! Where did the time go, Minju?
2: Have you made any progress this year?
3: Oh, absolutely!
2: 진짜? On what?
3: My selfie angle. 셀카 요즘 너무 잘 나와!
2: 지겨워.
1: 진짜 이 완전 perfect 각도, that perfect angle 찾는 것도 저는 모르겠지만 민수는 잘 안 해요. 근데 그거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좀 그렇네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우리 타임아웃 하고 여러분 타임. 자, 집중 집중. 자, 너튜브 채에 지금 떡볶이. 떡볶이 뭐 어묵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어 타임입니다. It's not 떡볶이 타임. 오케이? 집중. Pay attention please. 아, 너무 또 세네코 민수 너무 선생님 민수도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2: 두 번째 표현입니다. I've been slacking. 요즘 좀 나태해졌어. 요즘 좀 풀어졌어. 여기서 slack는 게을러지다, 느슨해지다, 열심히 안 하다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ve been slacking, they mean they haven't been putting in much effort lately. 요즘 좀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에요.
1: 네.
2: 근데 사실 저는 I'm such a slacker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1: 맞습니다.
2: A slacker is a lazy person.
1: Yeah.
2: Right? So instead of saying I've been slacking, you can also jokingly say I'm such a slacker.
1: Or you're such a slacker.
2: 저는 What?
1: Not you. 저는 특히 선생님한테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Minsu, you're such a slacker. 이렇게 많이 듣죠. 네. So, 그리고 I'm lazy. 나는 뭐 원래 게을러. 이게 아니고 그냥 요즘만 잠깐 흐트러졌다는 느낌이 잖아요. 네.
2: 맞습니다.
1: So 뭐 요즘 운동을 좀 뭐 소홀히 했어. 뭐 I've been slacking at the gym. Mm-hmm. 뭐 요즘 영어 공부를 좀 안 했다. 요즘 뭐 I've been slacking on my English studies. 뭐 요즘 회사에서도 좀 뭐 좀 너무 편해서 these days mm-hmm. 일 좀 안 하고 있다. I've been slacking at work latel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2: Exactly.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I've been slacking off. 요즘 좀 놀고 있어요. 이 slack off는 농

0: 피우다. 뭐 게을리하다. 아, 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뭐 stop slacking off and get back to work, 민수. 뭐 이렇게 써 보실 수 있겠네.
1: 여러분 표정 봤어야 됐습니다. 네. 포인팅 하면 안 돼. 표정 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0: 예문이에요. 네. 그리고 좀 나를 돌아보는 의미.
2: 뭐가 없어요, 이 말.
0: 갑자기 생각났어. 의미에서 I need to get back into my routine or I need to get motivated again.
1: Oh, yeah.
0: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맞습니다. 의욕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이런 표현이 있죠.
1: 자,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 상황 그처럼 뭐 친구가 뭐 Did you make any progress on your New Year's resolution? 뭐 새해 목표는 좀 이루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honestly, I've been slacking off. 뭐 솔직히 좀 요즘 좀 뭐 풀어졌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Right?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I've been slacking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Minsu, how's your workout going?
1: Oh, 잠깐, 민수. Oh, Minsu, pretty good.
0: Really?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1: Oh, that's because I've been working out.
0: Oh, at home?
1: No, in my imagination.
0: So you've been slacking.
1: Yes, I've been slacking lately.
0: Such a slacker. 연결 필요 없잖아요.
1: 어, 그렇죠, 그렇죠.
0: 목소리 네. 왜 바꾸신 거예요?
1: 맞아요. 민수였는데.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저님.
0: 연습들 하고 계세요.
1: 네. 근데 뭐 유저님이 민주쌤 항상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라고.
0: 감사합니다.
1: 자, 일단 뭐 떡볶이에 그냥 좀 스타일. 자, 학생들.
0: 이런 코멘트는 왜요?
1: 영어 배워야지. 네. 근데 두둥이 맞아요. I've been slacking on my workout. 이렇게 하네요. 네, 운동을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Or
0: 연습하고 계시는 거죠?
1: 맞습니다, 두둥이. Good job. All right. Time for our last expression.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네,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I need to get back on track.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아야겠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겠어. 여기서 on track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1: 네.
0: So when someone says I need to get back on track, they mean they want to start following their plan again after getting off track. 한동안 좀 이 흐트러졌던 계획을 다시 제대로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죠. So you can use it anytime you want to get back into a good routine.
1: That's right. 자, 그러면 뭐 I'm finally back on track. 뭐 드디어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았다. I'm getting back on track with my workouts. 다시 운동 루틴을 시작하고 있어. Or I'm getting back on track with my English. 뭐 영어 공부에 뭐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표현들도 정말 많이 쓰는데요. I got off track. 계획에서 좀
1: Big thank you to all three of our guests for this week's segments. Well, folks, looking at the time,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Time to go home. Enjoy your Friday night and the weekend. See you back here on Monday. Our last track by Bruno Mars, I Just Might. Have a good one.

0: world. BEFM, Busan Yeobanzeo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In 1876, the Port of Busan opened its gates to the world, and 150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at historic day. It has stood as a living witness, watching over the most crucial moments of South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from the very front lines. Today, it has grown into a world-class transshipment hub, making the Port of Busan the very first name that comes to mind whenever we discuss the future of the city. So joining us today is Mr. Lee Yong-deuk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Today, we will dive into the 150-year history walked by the Port of Busan and discuss the future it will shape moving forward. 네, 1876년 부산항이 문을 연 이후 어느덧 15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더 인터뷰는 이용득 부산항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부산항이 걸어온 지난 150년의 역사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그 부산항의 오랜 역사와 그 문화를 연구하는 부산항 역사문화연구소장 이용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Well, it is a pleasure to have you here in the studio today. Could you tell us about the research conducted at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that described the role it plays as well? 부산항 역사문화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앞서 인사를 드리면서 조금 그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름 그대로 부산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부산항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지인들은요, 부산항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0: 그렇군요. 정말 이름 그대로 부산항의 역사를 알리고 또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1: 예.
0: So just as the name suggests, the Institute research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Port of Busan while introducing and promoting it to a wider audience. He adds that because of this dedication, his the acquaintances often call him the evangelist of the Port of Busan. Well, in celebration of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Port of Busan, you have been giving special lectures and appearing on broadcast to share its history and meaning with citizens. So what is the core message that you want to make sure your audience takes away from your talks?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강연도 하시고 방송도 출연해서 이 부산항의 역사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시는데요. 현장에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1: 예, 이 역사는 그냥 그 시월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싸움의 흔적이자 결과물이죠.
0: 그럼요.
1: 예, 역사적으로 부산은 서울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천민이란 신분을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분에 타다지 않고 임진왜란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면은 군감민이 하맘이 돼서 이 땅을 지켰고 6.25 한국전쟁 당시는 수많은 피난민을 포용하면서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은 개항을 통해서 문화충돌을 겪었던 현장이었죠. 이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을 포용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지역민의 주인 정신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0: 그렇군요. 부산이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품어온 이 도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So he emphasizes that history is not merely created by the passage of time, but it is the footprint and result of lives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at specific era and space. He notes that historically, Busan was on the periphery of Seoul and as a region where people made a living from the sea. Was home to many who held a lower status in the past. Yet, rather than blaming their social standing, the soldiers, officials, of course, and citizens united as one to defend this land whenever crises like the Imjin War arose. Also, during the Korean War, Busan embraced countless refugees and shared their pain, and it served as a very site that experienced a cultural clash through its opening. And by highlighting these moments, he stresses a deep sense of ownership held by the local residents who have historically embraced diverse and contrasting cultures while actively adapting to change. much.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Yong-deuk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Well, you have researched the history of the Port of Busan for a very long time. So is there a hidden story about the port that you came across maybe during your research and felt, I absolutely need to share this with the citizens? 예, 오랫동안 부산항의 역사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꼭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느꼈던 부산항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그 부산항 노래하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자주 들먹이곤
0: 그렇죠.
1: 하죠.
0: 네.
1: 예. 본래 이 노래는 1970년에 불렀던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였습니다. 같은 그해 부산항에는 미국 선적의 컨테이너 전용선 피츠버그호가 처음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당시 부두 노동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1971년에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김해일은 대형각 하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에 이 노래는 부산 출신의 원작곡자죠. 황선우에 의해서 돌아가요 부산항에라고 개사가 돼서 조용필이 부르게 됩니다.
0: 네.
1: 그러나 인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부산항과 일본 고베항 간에 컨테이너선이 오가면서 철도로 컨테이너가 운송이 되는 복합 운송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일본의 조청년 동포들이 모처럼 그 조국을 찾아오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는 이미 행제로 바뀌면서 들어오까 락이 가미된 편곡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이걸 1976년에 조용필이 다시 불러서 크게 히트를 하죠. 우연이었을까요? 바로 그 해가 부산항 근대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0: 네.
1: 어떻게 보면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는 마치 부산항 개항을 축하라도 하듯이 같은 해에 새롭게 불려졌던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0: 그렇군요. 국민가요로 사랑받는 이 노래 한 곡에도 부산항의 역사와 또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또 함께 담겨 있었다는 점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1: 예.
0: I love this story. So he shares an intriguing historical connection involving 조용필's famous song 돌아와요 부산항에. And the track originally debuted back in 1970 as Comeback to Chungmu Port actually. And that same year, a historic moment occurred at the Port of Busan when the Pittsburgh, an American full container ship docked for the first time. And following the tragic passing of the original singer Kim Hae-il in the Daeyeong-gak fire back in 1971, the song's original composer from Busan, Hwang Seon-woo, revised the lyrics to Come Back to Busan Port, 돌아와요 부산항에 in 1972. And then it was sung by Cho Yong-pil, though it initially gained very little popularity. Around that time, the port entered a multimodal transport era, and as the container ships began to travel between Busan and Japan, with containers being transported onward by rail. And then, in 1975, the song's lyrics were modified once again, changing My Love to My Brothers, and it was rearranged into a mix of trot and rock as well. And Cho Yong-pil actually sang this new version in 1976, and it became a massive hit. He notes how surprising and almost fateful it was that this explosive success occurred in the exact same year the Port of Busan celebrated its momentous the 100th anniversary of modern opening, sounding almost as if the song was reinvented to celebrate the very milestone. Now, today, the Port of Busan has grown into a world-class transshipment hub and a global logistics center where cargo from all over the world converges. And as a researcher who has watched the port evolve over such a long period, what gives you the greatest sense of pride when you look at the Port of Busan today?
2: 예, 지금의 부산항은 세계적인 이 환적 항이자 또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했는데요. 오랜 시간 이 부산항의 변화를 지켜보신 연구자로서 오늘의 부산항을 바라볼 때 가장 자랑스럽게 느끼는 점은 무엇일까요?
1: 예, 개항의 역사입니다. 올해로서 부산항이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근대 개항이 된 지가 150년이 되었죠.
0: 아, 네.
1: 개항이란 용어는 강화도 조약 제5조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는 개항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외관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외관은 일본인의 마을을 의미하는데요. 고려 말부터 우리 한반도에는 외선들이 자주 나타나서 그 침탈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해유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웅천 그 제포가 되고요. 부산포에 각각 외관을 설치해서 무역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2: 네.
1: 이게 그 임진왜란 이후에 크게 발전한 곳이 오늘날 용두산 공원에 자리했던 약 10만 평 규모의 초랑 외관입니다. 이곳은 근대 개항이 될 때까지 약 200년에 걸쳐 조선과 일본 간의 그 무역을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조선 시대에 바다가 닫힌 상황에서 유일하게 열려 있던 공간이 부산이었던 것이죠.
2: 네.
1: 조선의 인삼이 이곳을 통해 나가고 대신 들어온 것은 은이라든지 안경, 유리, 장신구, 호박이 그리고 설탕이나 사탕, 가자로 등을 접할 수 있는 고리였습니다.
2: 네.
1: 그래서 부산은 오래전부터 바다를 통한 개항의 문화가 꼽혔던 아주 전통이 깊은 곳이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 그렇군요. 예, 부산 시민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So he shares that his greatest pride lies in the history of its opening. He notes that this year marks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modern opening of the port of Busan, and which officially introduced the term opening to the country's vocabulary. And before that, the region was characterized by 외관, Japanese settlements. And starting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he royal court established the settlements in places like Uncheon and Busanpo to peace and trade with Japanese vessels that frequently raided the peninsula. Following the Imjin War, this evolved into Chorang Waegwan, a massive 100,000-pyeong settlement located where Yongdusan Park stands today, which served as the exclusive trading hub between Joseon and Japan for roughly 200 years until the modern opening. He highlights that at the time when Joseon's borders were largely close to the sea, Busan was the country's sole window to the outside world, exporting Joseon ginseng and importing silver, eyeglasses, glass, amber accessories, sugar, and confections as well. Ultimately, he expresses just immense pride in the fact that Busan is a deeply traditional place where a vibrant maritime and trading culture blossomed long before modern times. Well, recently, future visions centered around the Busan port, such as,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opening of the Arctic shipping route, and establishing Busan as a maritime capital have been widely discussed. So moving forward, what role must the port of Busan play to further elevate Busan's future competitiveness? 최근엔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 항로, 해양수도 부산 등 정말 다양한 미래 비전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산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까요?
1: 예, 그 중국의 상하이, 미국의 뉴욕, 호주의 시드니 등은요, 수도가 아니지만은 수도 못지않은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수도보다 널리 알려진 해양 도시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 국가는 수도의 역할과 기능을 이러한 항만 도시에게 그 분산을 시킴으로 해가지고요, 도시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2: 네.
1: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해양과 경제 활동이 가장 육성 발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항만 물류 외에는 크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말하지만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이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머물고 있죠.
2: 네.
1: 앞으로 그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산은 해양 수도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양 수도는 해양 행정과 해양 산업이 조화를 이룬 도시를 말합니다. 다행히 2025년 12월에 그 해양수산부가 부산을 내려왔고요. 여기에 그 북극 항로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올라서 한층 그 분위기가 고조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맘쯤에 그 중앙정부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부산시로 많이 이관을 시켜준다면은 제대로 그 부산시에서는 해양행정을 펼치게 되어서 더욱 그 상승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2: 그렇군요. 앞으로 부산의 변화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points out that global maritime cities like Shanghai, New York, and Sydney are not capital cities yet. They perform vital functions on par with capitals and are widely recognized worldwide as we know. He highlights that their perspective and respective countries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ynergy by decentralizing capital.

0: capital functions to these global port cities. While Busan has the strongest image for maritime economic activities in South Korea, he notes that it currently lacks major standouts beyond port logistics. And despite being the second largest city, key sectors remain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e emphasizes that Busan must truly become a maritime capital, blending maritime administration with maritime industries. And he shares that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Busan in December of 2025, momentum has built up with the Arctic shipping route emerging as a future growth industry. He concludes that if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more oceans and fisheries-related administrative duties to the city, Busan will be able to fully execute maritime policies, creating an even greater synergistic effec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Yong-deuk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Now, listening to you speak makes me feel as if I am turning the pages of an entire book dedicated to the history of the Port of Busan. I love it. So do you have any plans to publish a comprehensive book that compiles the full history of the Port of Busan in the future?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부산항의 역사를 담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앞으로 부산항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을 펴내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1: 네, 그 150년의 그 총괄적이고 단편적인 역사는 그 가능하겠지만은 항만이라든지 하역 운송, 해운 선사, 수산 제조, 해양 산업, 항만 노조 선언, 그리고 물류 창고, 항만에 관계되는 그 기관 등을 총망라한 이런 것을 그 집필을 하려면은요. 각 분야에 그 맞는 전문가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야만 부산 항사다운 책을 발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마디로 그 부산항 150년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제, 해운, 물류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집필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So this is great news. So while summarizing a brief or general overview of the 150-year history is possible, publishing a definitive book on the history of Port of Busan requires a diverse group of experts to cover various specialized fields. He mentioned including ports and fisheries, manufacturing and port labor unions and port-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He notes tha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e 150-year history of Port of Busan is concurrently South Korea's modern history, as well as its economic, shipping, and logistics history as well. So he shares that he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specialists from each of these fields to form a dedicated writing team. So we'll definitely look out for that. And for the citizens of Busan and the future generations who will live through the next 150 years, what kind of space do you hope the Port of Busan will be remembered as? 그럼 앞으로의 150년을 살아갈 부산 시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부산항이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1: 예, 그 바다는 쉬지를 않습니다.
0: 네.
1: 예,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조르나 해루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5일 선박이 드나들고 깔매기가 납니다. 그래서 부산을 역동적인 곳이라고 말하죠.
0: 네.
1: 예, 그뿐인가요? 부산은 아름답고 먹거리도 많고 역사 깊은 이야기도 아주 많은 것입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오늘날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에는요 너무나 많은 카페나 커피숍이 들어서서 먹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고 있죠. 예, 항구는 하물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찾아드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친절한 도시, 깨끗한 도시, 정직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그 가미가 된다면은요, 항상 부산과 부산항에는 사람과 화물이 선박이 끝없이 찾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0: 네.
1: 앞으로 부산은 물류 도시라는 항만 이미지도 중요하지만은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을 쉬면서 품격을 갖춘 해양 관광 문화 도시로 기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네, 부산만의 매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는데요. To the ocean, he says, never rests. Waves roll with the wind, currents flow when it is calm. Ships arrive day and night, and seagulls fly. And we see this, right? And this is why Busan is often described as dynamic. He adds that it is a beautiful city filled with abundant food and deep historical stories. Noting that today's scenic beaches are lined with cafes where people gather to enjoy food and conversation, reminding us that a port welcomes people just as much as cargo. And he firmly believes that if Busan adds the images of a kind, clean, and honest city, people and ships will endlessly flock to both the city and its port. And while its image as a logistics port remains important, he hopes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remember Busan as a refined maritime tourism and cultural city where history and culture breathe together. Well, we are going to have to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예, 오늘 그 새롭게 단장한 영어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니까요. 예, 정말 그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쁩니다. 아, 최근에 부산에는 많은 내국인이 그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에게 부산을 알리는 알찬 방송, 친절한 방송으로서 국내 청취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부산 영어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0: 소장님 감사합니다. He shares that broadcasting from the newly renovated station here today makes him feel much lighter and very happy. Observing that many foreigners have been visiting Busan recently, he expresses his hope that the station will continue to be loved by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steners as an informative and welcoming broadcast that introduces Busan to the world. Love that. Well,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소장님은 부산을 대표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첫째는 바다입니다.
0: 그럼요.
1: 예, 바다 때문에 배가 드나들고 항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서 태종대, 해운대, 모른대와 같은 명소가 생겨났고요. 숱한 해수욕장과 포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강안대교는 세계적인 명소 있지 않습니까?
0: 네. 예.
1: 두 번째는 영도와 가덕도입니다. 이 두 섬은 부산항을 존재케 하는 천혜의 방파제이자 항만의 배후지입니다. 특히 가덕도의 신광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가덕도의 자산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0: 그럼요.
1: 이처럼 우리 부산에 살면서 너무 가까이에서 늘 바다와 섬을 마주하다 보니까 소중한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0: 그렇죠.
1: 앞으로 부산항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자산인 바다 그리고 두 개의 섬 영도와 가덕도에 대해서 잠시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So he shares that for him, he believes that what is the most precious asset of Busan is first the beaches, right? There are so many landmarks lined along the beaches and also the sea coastline as well. And you can see the Gwangham Bridge and there are just so many beautiful spots along the beaches. And second, he mentioned the islands, Yeongdo and Gadeokdo. He mentioned for Busanites, we take it for granted all these islands and beaches, but maybe today we can be thankful for these islands and beaches here in Busan, and I absolutely agre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Yong-deuk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Busan Port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이 용득 부산항 연구소장과 함께했는데요.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김광석 with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alongside IR coaching, investor presentation, and Busan Bank startup support programs. Last year's grand prize winner went on to successfully sell the company after securing investment, while the gold prize winner became the only Korean company selected for a globally recognized climate innovation program. Now, applications are open through July 29th via the Busan Startup Portal. And that's it for today's Busan Update.
1: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The time is now 11:43 here in the studio, and it's time for News Inside. Every Friday, we have this special segment titled News Inside, and as always,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opic. On the very first day after taking office, Busan Mayor Chun Jae-soo unveiled a 1.3783 trillion won emergency package aimed at supporting people's livelihood.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plan and what the plan includes. 네, 전 재수 부산시장이 취임한 첫날, 부산시가 1조 3,783억 원의 규모의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부산시는 지난 1일 오전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 등 3대 분야의 10개 핵심 과제가 공개됐는데요. 회의에는 전재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와 유관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 시장은 회의 직후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서명하며 취임 후 첫 결재를 민생 대책으로 채웠습니다.
0: 그렇군요. So Busan City officially launched its 100-day emergency livelihood measures at a policy meeting held on July 3rd. First, the package outlines 10 key initiatives in three main areas: supporting small business owners, easing the financial burden on residents while revitalizing local commercial districts, and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Around 30 representatives from business organizations and related institutions attended the meeting alongside Mayor Chun. And afterward, he signed the emergency measures as his first official act in office, signaling that improving people's livelihoods will be a top priority for the new administration. Well, Busan City's 100-day emergency livelihood measures are said to focus on supporting micro-scale transportation operato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s well. So what are the key measures?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영세 운수업자와 또 이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위기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8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을 더해 2조 원 상당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5%대의 은행 대출 금리에 전국 최고 수준인 4%의 정책 자금 이자 보전율을 더해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 금리를 1%까지 낮추겠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28만 명에게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은 하반기 6개월간 전면 동결됩니다.
0: 그렇군요.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o according to the city, the plan includes the country's largest policy financing program for small business owners. A total of 2 trillion won will be made available by adding 1.2 trillion won to the existing fund, with interest subsidies of up to 4%, the highest level nationwide. The city says borrowers could see their effective loan interest rate reduced to around 1%. In addition, about 280,000 small business owners will receive energy vouchers, while local public utility charges will remain frozen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ell, the package also includes measures designed to encourage consumer spending. So what can local residents expect?
3: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정책도 포함됐다고요?
2: 네, 우선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적용 비율이 한시적으로 15%까지

0: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공공배달 서비스와 동백전 QR 결제대 사용 가능한 쿠폰도 지급됩니다.
1: 그렇군요. One of the key measures is a temporary increase in the cashback rate for Dongbaekjeon, Busan's local currency, to as much as 15%. And the city will also provide coupons that can be used for public delivery services and Dongbaekjeon QR code payments as well. Now, the city also plans to create low-cost startup spaces by utilizing vacant commercial properties.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is? 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는 상업 공간도 마련됐다고요?
0: 네, 부산시는 우선 빈 점포 천 곳을 활용해 월 임대료 1만 원의 창업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원도심과 전통시장에 장기 공실 50개소를 내놓고 2년간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도 보조할 방침입니다.
1: 그렇군요. So Busan plans to convert 1,000 vacant storefronts into low-cost business spaces with monthly rents of just 10,000 won. This year, the city will begin by offering 50 long vacant properties in older downtown neighborhoods and traditional markets. It also plans to subsidize rent and interior renovation and cost for up to 2 years. Now, the city is also moving to strengthen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and small business owner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So what measures are included? 취약계층과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고요?
0: 네, 부산시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근로형 민생지킴이를 운영하고 공공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도 조속하게 추진됩니다. 불법 고금리 대부업과 전세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즉시 출범되고 오는 9월에는 베테랑 수사관을 보강해 민생경제수사팀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1: 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So the city plans to expand public employment programs by launching a new initiative called the Livelihood Guardian to help address the economic strain caused by prolonged high interest rates. It will also move ahead with a special judicial police unit dedicated to livelihood-related financial crimes. And a task force targeting illegal high-interest lending and rental fraud will be launched immediately before being expanded into a specialized investigation team later this year. Well, there are also plans to simplify support for people struggling with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procedures. So how will that work? 예, 파산이나 회생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고요?
0: 네, 부산시는 파산 회생 분야 전문 상담가가 탁승한 찾아가는 원스톱 지원버스 두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버스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돌며 채무 조정 상담부터 법원 서류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합니다.
1: I see. So the city plans to operate two mobile one-stop support buses staffed by specialists in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The buses will travel to traditional markets and neighborhood commercial districts, providing everything from debt restructuring consultations to assistance with court document filing in one place. And the city has also outlined plans to establish a dedicated task force for tourism. So what role is it expected to play?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고요?
0: 네, 이날 전재수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조직을 통해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관광 연계 상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숙박시설 부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숙박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가 어떻게 보완될지도 관심입니다. So Mayor John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dedicated tourism task force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visitors continues to grow. The organization will review tourism infrastructure, attractions, and related travel products as well, while also addressing the shortage of accommodation facilities across the city. Well, before we wrap up, could you summarize today's key points?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0: 네, 부산시가 지난 1일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발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세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부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이날 취임한 전재수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정망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렇군요. So Busan has made economic recovery and support for people's livelihoods a top priority of the new administration through its 100-day emergency livelihood measures.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hwa Bangsang.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My name is Gina. I'm from China and the champion of the 2021 Wannies Festival.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anyu culture, like K-pop and K-dramas, since I was in high school, and that's why I came to Busan as an exchange student. Actually, when I first came to Korea, it wasn't easy for me to live here. Things weren't the same as in a drama series. My Korean was limited and everything was still new to me. However, there was one Korean friend from Busan who helped me when I was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life here. I still remember the hearty breakfast that her family made for me. Her family always treated me as part of the family, and that's when my love for Busan people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내 꿈을 향해 밤새워 달렸던 그 뜨거웠던 시절이 그리운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학도 이준호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잊고 있었던 가슴 뛰는 에너지와 열정을 듬뿍 충전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에 거주 중인 건축학과 5학년 재학 중인 이준호라고 합니다. 인터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오기 전까지 몇 시간 주무셨나요?
1: 오늘은 한 5시간 정도 자고 왔습니다. 건축학과에서는 5시간이면 사실 꽤 많이 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밤샘도 자주 하고 생활 패턴도 뒤바뀌다 보니까 잠을 자도 늘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름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침에 잠들고 일어나서 그런지 인터뷰를 마치면 얼른 잠을 조금 더 자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0: 네,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축학과는 5년제잖아요. 5학년이 되어 보니 아, 이래서 5년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1: 우선은 건축학과가 5년제인 이유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공간, 사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지식을 통합해서 책임감 있는 건축가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1학년에 저는 비록 건물을 그리고 있었지만 5학년에 저는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5년이 필요한 학문이라고 느끼고 지식보단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경험을 위해서 5년이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네요, 건축학과는.
1: 네, 맞습니다.
0: 네, 건축학도의 숙명이라는 크리틱 맞나요?
1: 네, 크리틱 맞습니다.
0: 네, 크리틱 시간. 교수님과 선배들 앞에서 내 작품을 평가받는 자리인데 5년 동안 들었던 크리틱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위 말해 가장 뼈맞았던 피드백이 있었나요?
1: 좀 부끄럽긴 하지만 설계 크리틱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보여지는 이미지와 설계의 내용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렌더링이나 공간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좋아하는데 디자인과 이미지 완성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수님들께서는 건축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규, 구조, 설비, 재료, 주변 맥락에 대한 분석과 설계 논리가 일관되게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건축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개념, 구조와 기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그 공간에 드러나야 된다는 점을 더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 아, 이게 설계적으로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제 곧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1: 저는 접근성도 좋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랑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특정 목적에만 고정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저는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과 같은 대공간은 평상시에는 또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지만 재난 상황에는 대피소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좋은 공간은 하나의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사용자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예상하지 못한 활동과 경험까지 품어낼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건축이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간의 모습입니다.
0: 혹시 그러면 필요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는 그런 건물을 만드는 게 우리 준호 씨의 목표네요?
1: 네, 전

송도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탄산 음료를 마시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퍼펙트인 것 같습니다. 소확행. 그죠? 이게는 진짜 딱 소확행이라는 말이죠. 매년 여름이면 저의 휴식입니다. 아, 좋아요. 자, let me play you two songs. Here we go. This is Frog Eggnim's Pure Shores by All Saints and 착한 맛님 바다 by Yuppie. Then we'll come ba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Good morning. 오늘도 오셨네요. Welcome. 뭘로 드릴까요?
4: Good morning. Yes. I'll have two caramel lattes, please. Is the drink very sweet? Please make it not too sweet. Maybe just a little sweet.
2: 아, 캐러멜 라떼요. 스위트라면 좀 달게. 스위트 커피 오케이?
4: Yes, just a little sweet. Just a little bit of sweet.
2: Alright,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여자친구 오시네요. Girlfriend over there.
5: Hi.

0: sweetie sweet.
1: Hey, you're late, sweetie.
0: Oh, sweetie, I got stuck, my sweetie.
2: 뭐? 이미 주문했는데 스위트 스위트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더 달게 해야겠네. 여기 시럽도 넣고 저기 시럽도 넣고 거기 시럽도 넣고.
1: Don't worry, sweetie. I already ordered.
0: Already ordered? Oh, sweetie, my sweet.
2: 또 스위트. 혈당 스파이크 올 것 같은데 스위트를 몇 개나 주고 한 거고.
1: Of course, my sweetie. Oh, today you look so sweet.
0: You. Oh, my sweetie, you are my sweetest sweet.
2: 또 스위트 오긴. 와, 이거 뭐 당뇨가 제대로 올 것 같은데 괜찮겠나? 요런 시럽, 저런 시럽, 그런 시럽 이거 더 넣고 요렇게 이렇게 저어가지고 됐다. Here you are.
1: Oh,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Here, my sweetie, here's your latte. Be careful, it's a little hot, okay?
0: Oh, I love you, my sweetie. Let me taste.
1: 에? 먹고!
2: 어머머머, 왜 저러지? 덜 달아서 저러나? 오, 시럽 더 넣을 걸 그랬네. 해보 나이스 데이!
3: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1: Is this drink very sweet? Is this drink very sweet?
3: Is this drink very sweet?
4: Sweet는 달다라는 의미인데요. 음료나 음식의 당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덜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less sweet? Can you make it less sweet? 반대로 더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sweeter? Can you make it sweeter?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1: Is this drink very sweet?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my sweetie!
5: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6: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 cook u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u.
7: Whatever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3:00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What it is. Welcome to Nice to Minsu. I'm Minsu. We have Asia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3: Hello.
2: 근데, for peopl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I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For those watching on NuTube, I feel like you might have gotten... You might have gotten confused because 딱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3: 그러니까 저 원샷 잡아줘서
2: 에이셔만 계속 원샷 잡고 있었거든요.
3: Is this my show now? Is 네. it nice to 에이셔?
2: 그만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지? Stop right there. All right? 너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you might be like, oh, is Asia doing it by herself now? Right? 딱 시작하면서 이제 딱 저로 보여주는 거예요.
3: 말하시니까, 말씀을 네. 하시니까. 네.
2: 타이틀도 Nice to Minsu인데 네. 이 민수 얼굴이 너튜브에 나오는 비율 the ratio between Asia and Minsu 비슷하겠죠 오늘 부장님? 비슷하겠죠?
3: No guarantee. 장담 못해요. 네.
2: Welcome to the Fri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It's Nice to Minsu where it's not a radio show. It's whatever comes our way. Come what may. 그 노래 알죠?
3: 몰라요.
2: I will love you until my dying.
3: 60년대 노래 느낌인가?
2: 아니야, 있어.
3: 아니에요? 아니, 뭔가 그런 느낌?
2: 우리 미 대표님 아십니까? Come. 부장님 아시죠? 아니야, 우리 부스타들도.
3: She never lets you down.
2: 부스타도 알 거예요. 그 Moulin Rouge.
3: I think I've heard.

0: type out the full story for me. 저는 너무 듣고 싶은데요. But for me, 그 red scarf is so a guy. Real quick, 아 이거 여기 time waste 하면 안 되는데. So a guy, he really likes his girl, but she always wears this red scarf around her neck.
1: Okay.
0: Always wear this red scarf around her neck. 그래서 막 이제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어 자기 너무 예뻐. 근데 맨날 왜 red scarf을 막 뭐지 쓰고 다녀?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있어야 돼.
1: Okay.
0: And then they got married later and everything, yeah. right? So it's a happy ending, right? But then one day, the wife was sleeping. And then 남편이 안 되겠다. 너무 궁금해. I never seen her with this without this red scarf, right? 그래서 잘 때 살짝 red scarf를 풀었어요.
1: 네.
0: 풀었더니 머리가 떨어졌어요.
1: Oh.
0: The head came off, and then she woke up. 내가 뭐지 그거 뭐 I told 아 펀치라인을 제대로 못해. 아 나 이거 제일 짜증나는데 펀치라인 못해.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아 나 이거 효과를 못 넣었다. 이거 펀치라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1: It's so funny because everybody 다 동의하고 있어요.
0: 네, 뭐를 동의하고 있어요?
1: 다은님이 아 머리 다 깨졌어. 두둥님이 목소리 진짜
0: 여자 목소리도 안 하고 그쵸? 네. 자, 그런데 진짜 이거는 자신 있어요. So when it comes to horror stories,
1: yeah.
0: online they have what's called one sentence horror stories.
1: 아.
0: 네. 자, one sentence horror stories. Super condensed, hyper condensed stories where basically, 네, where basically 맞아요. Beginning, middle, and end all in one sentence.
1: Oh, okay.
0: 그냥 거의 이게 한 문장 소설이라고 하면 돼요. They call it micro fiction.
1: Mm-hmm.
0: Micro fiction. 그 하나의 문장의 시작, 중간, 끝에 이 서사를 그냥 압축한 초단편 소설이거든요.
1: Okay.
0: But the genre horror.
1: Interesting.
0: 네, horror.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Okay. 근데, well, not horror, but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what mm-hmm. a microfiction is. 이런 거예요. Engagement ring for sale, never worn.
1: Cool.
0: 아, do you understand?
1: I understand.
0: 네.
1: 왜 무섭보다는 슬프지 않나요?
0: 이거 슬픈 거예요. 네, 아주 okay. 무서운 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Okay. Right? 여러분, engagement ring for sale, never worn. 너무 슬프지 않아?
1: 슬프죠.
0: 네. 이제 그 약혼 하려고
1: 이제 반지를 했는데
0: 네.
1: 이제 뭐냐 성원을 안 받아줘가지고 다시 네. 파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한 번도 안 껴줬다.
0: 이제 안 돼서 파는 거다.
1: 네.
0: 아 이거 좀 약한데. 자 이런
1: 거. Oh my god. Wait, sorry. 네. 유저님께서 호러는 내 미래가 더 호러인데.
0: 자 좋아요. 유저님, 자 이런 거 계속 보내주세요. 왜냐면 I'm gonna ask listeners to send their own one sentence horrors in.
1: Okay.
0: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뭐 웃기거나 오늘 진짜 무서운 거 여러분 보내면 저희가 썸을 쏩니다. 네, 썸을 쏩니다. 썸을 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I accidentally texted my boss the meme and now I'm updating my resume. Oh.
1: Wait, what?
0: 다시. I accidentally texted my boss a meme.
1: Oh.
0: And now I'm updating my resume.
1: 아, 그러니까 뭐냐 사장 욕하는 그런 밈 같은 거 직원들한테 그, 보내려다가 보스한테 보내버려가지고
0: 그쵸?
1: 이제 resume 이력서 다시 써야 된다고.
0: 이력서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왜냐면
1: 잘렸어.
0: 이런 게 맞죠? Microfiction이라고
1: 아,
0: 합니다.
1: Cool.
0: 딱 한 문장의 beginning, middle, and end, right?
1: 네.
0: The beginning is you texted the boss the meme, right? And the middle는 뭐 그냥 you imagine it, and the end you got fired basically.
1: Oh gosh.
0: Right? 네. 이런 거는요. The automatic door refused to open for me, and now I'm questioning my very existence.
1: 참, 네, 센서가 안 되는 거였겠죠.
0: 센서가 되는데, 어?
1: 네, 가끔씩 안 열린다.
0: 가끔씩 그렇지 않아요? 센서 앞에 가는데 문이 안 열려.
1: 네.
0: 내가 지금 잠깐만, am I here right now?
1: N이죠.
0: Am I real?
1: N이랑 F죠.
0: 맞아요, 저 INFP예요. MBTI, INFP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재미있는 그냥 one sentence story인데요. Micro fiction, 네. 진짜 완전 초단편 소설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건데 자, 뭐 별로 효과 없었는데요, 에이자한테.
1: But that was so cool though, yeah.
0: Yeah, so what I'm going to share with you now
1: okay.
0: are horror versions of this.
1: 아~
0: 네, 여러분 궁금하죠? Stay tuned.
1: Okay.
2: Nice to Minsu.
0: 자, microfiction horror story.

0: stories. 자, 이제 제가 나눠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잘 들어 보세요. The last man on earth sat alone in a room and there was a knock on the door.
1: 아.
0: 아, 근데 이전에는 못 하겠어, 이거.
1: I'm so sorry.
0: 다시. The last man on earth. 오. 이거 무서워졌어요. 방금. The last man on earth sat alone in a room and there was a knock on the door.
1: Like, I see that as hopeful. 아싸, 다른 인간 있다 이런
0: 아, 느낌이잖아요.
1: 아, I guess 아, it could be a bad.
0: 맞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
1: Yeah.
0: 네, 왜냐면 저는 like you realize you're the last man on earth. Maybe this is something that you wanted, right? 그래서 저는 이거 공포라고 느꼈어요. 아. Last man on earth, 일단 마지막이네. Okay, this is a life I'm gonna live, right? Especially because I love spending time alone. 근데 갑자기 문에 이게 들리는 거야. Because you know you're the last man on earth.
1: Uh-huh.
0: Isn't that scary?
1: I think what was more scary for me during university is that 기숙사에 친구들이 다 같이 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 이제 소셜 배터리 다 닳아가지고 혼자 네. 있고 싶은데 친구들이 톡톡톡 이러는 거.
0: 어, 맞아, 맞아.
1: 놀러 오면. 그래서 아, 나 내 주소를 왜 말했지 이런 느낌.
0: 이런 것도 괜찮다. 자, yeah. Asia's foreshadowing a little bit, listeners,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get into in a little bit. 아, 그럼 이런 거요. 이런 거, 이거 진짜 무서워요. My reflection winked at me.
1: Fatty.
0: 이거 무슨 왜?
1: Cute.
0: 아, cute?
1: Fatty.
0: 아니야, 무서워해야 돼. 에이샤 지금
1: I think it would be more scary.
0: 어머님, 지금 에이샤 분위기 완전 깨고 있어요, 지금.
1: 아, 거울에서 만약에 이제 손이 딱 나오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0: 아니야. 이게 비주얼이 더 무서운 거야. 에이샤, like what you see is supposed to be scarier, right? 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미디피님 상상해 보세요. 오케이? Okay? 거울 보고 있는데 아, 나 이렇게 뭔가 오늘 메이크업 잘 됐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 마주쳐.
1: 네.
0: Like your reflection.
1: 네.
0: And then your reflection winks at you. 이렇게 윙크를 하는 거야, 나한테.
1: 네.
0: I'd be so freaked out. Wouldn't you? 아닌가?
1: 아, 이래서 내가 호러 안 좋아하구나. I don't think it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0: 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히지 않은 것 같아, 에이샤. 어, 생각보다 조금 좀 센데? 좀 센데, 에이샤? 부사들이 민수 애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이거 반응 에이샤 엄청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어,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어머니! 아니야, 이거는 They delivered the mannequins in bubble wrap.
1: 네.
0: 이게 백화점에, you know, like the mannequins, they come bubble wrapped, right? And let's say you pretend you're a security guard, okay? They deliver the mannequins in bubble wrap. And from the main room, I begin to hear popping.
1: I 죄송해요. I'm just thinking of physics now. 어떤 과학적 원리로 그게 퍼뜨려서
0: 진짜 이 머리 좀 잠깐만. 이거 좀 너무 힘든 플러스 짜증이 머리 스타일.
1: 아니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냐 박물관이 살아났다 그런 느낌이다.
0: 아, 근데 너 you've been watching too many like you know these happy ending movies. 저는 너무 내가 공포 영화를 너무 봐서 그런가. 저는 the mannequins have come to life. 저 이 생각 나거든요.
1: Oh, I think there was a pretty scary movie like that. My dad was watching that. I saw a scene of. It was something similar. It was like statues were coming to life.
0: 그거 뭐야 그 Doctor Who 에피소드예요.
1: 네, 맞아. 네. 와 바로 아시네요.
0: 네, 이게 그 angel statue거든요.
1: Yeah.
0: 그거를 쳐다보면 안 움직이는데 뒤로 보면. 뒤로 보면 그 angel statues, they start coming after you.
1: Yeah,
0: and
1: that
0: once
1: was scary.
0: Once they get to you, you also turn into a statue.
1: Yeah.
0: 네. 이거 뭐지? It's a Doctor Who episode, but they made like games out of it too.
1: Oh, 네. I had no idea it was famous.
0: 이거는요.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무서워요. 이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1: 노력해볼게요.
0: 아, 노력 안 해도 돼. You don't have to put in the effort. It's just scary, okay, Asia?
1: Okay.
0: Or at least it's supposed to be. 자, 들으세요. There was a picture in my phone of me sleeping. I swear I live alone. 아, 이제 이거 해석해서요. 해설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지금 생각?
1: 아니 저는 엄마가 맨날 아빠 코골 때 사진 찍는 거 생각나가지고.
0: 아니 에이샤 근데 I live alone. 혼자 네. 산대요. 혼자 산대 내가 자는 모습 내 폰에 사진이 있는 거야.
1: 브이로그 찍으셨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막 데이 인 마이 라이프 이런 거 찍을 때 잠자는 척하기 위해서 카메라

0: 세팅해 두고 듣다가 네. I'm so sorry.
1: 이거는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안 먹히면 저 오늘 방송 그냥 the show stops here. 오케이, okay, 여러분. 음악 그냥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last one. Okay. Last one. Before the anesthesia. Mm-hmm. 그죠? Anesthesia, 마취약. 그 마취약. Before the anesthesia hit, I hear the doctor. Oops.
0: 어떡해.
1: 왜, 이거 왜 웃어? Oh. Why are you laughing?
0: No, I'm just feel bad for that person. I'm like.
1: 맞아, 여러분, 딱 이게 마취약 효과가 완전히 이렇게 내가 잠자기 전에
0: 네.
1: 의사가 어떡해 이런 말 나오면 너무 무섭지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수술 you're going under the knife.
0: Yeah.
1: You're getting the operation, and the last thing you want to hear is the doctor going, "Oh man."
0: And I'm like, oh.
1: "Oops."
0: Yeah. Oh shoot. You know, it's like.
1: My bad. 자, 여러분. 원래 이게 좀 효과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무서웠습니까? Were you scared?
0: Hopefully.
1: 네. 다은님, 민수님, 강적을 만나셨는데요. What's 강적?
0: 강적 is like it's like your boss. Like 게임할 때 네. 마지막에 등장하는 like
1: 맞아요.
0: enemy, the villain, like the biggest
1: final
0: villain.
1: boss.
0: 강하다, 적. 강한 villain.
1: 진짜 yeah. final boss입니다. 진짜 final boss. My HP is down to 1. 네, HP 딱 1로 떨어졌고요. 저 final boss. 여기는 완전 100% HP입니다.
0: Yes, this is scarier. 유사님이 방에서 벌레 나오는 거.
1: 아, 나 이거 하나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완전 이제 쇼가 시작할 거거든요. So today, we're going to be diving into something much worse than ghosts and vampires.
0: Okay.
1: 바로 modern horrors. 일상의 진짜 공포들 나누겠습니다.
2: 나이스
1: 민수. So the reason why I led with these horror once like one sentence horror stories, okay?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무서운 거 다 끝났고요. 이제 웃자. 좀 이렇게 좀 재밌는 거 하자라고 하기 위해 했는데
0: 유저님이 대체 그 쇼는 언제 시작하는
1: 거예요? 이제 시작해요.
0: I find that 네. this Friday show specifically 네. 항상 시작할 때 지금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1: 이제 너무 재밌어서.
0: Yeah.
1: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0: Exactly.
1: 자, 여러분.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horror in our daily lives.
0: Okay.
1: 네. 왜냐면 제가 modern horror, like horror for the modern person.
0: Mm-hmm.
1: Okay. 왜냐면 근데 제가 말하는 horror, 공포는요. 그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들 있잖아요. So we had one of our listeners, 누구였죠? 그 벌레 못 찾을 때?
0: No, just like 방에서 벌레 나오는.
1: 맞아, 이렇게 방에서 벌레 나오는. 근데 거기서만 말고 이럴 때 있잖아요. Like aren't there instances like this for you?
0: Okay.
1: So you see a bug.
0: 네.
1: 모기든지.
0: 네.
1: Like a mosquito or maybe even like a small spider. 잡아야겠다. And then you run to get a tissue. And 네. then you come back.
0: 없어졌네.
1: And it's 없어졌어. It's not there, right? And then you have to go to sleep. 잠자야
0: oh,
1: 돼.
0: Oh, I do not like that.
1: 이런 순간들 말씀입니다. Right. So today, what I want to share with you, Asia, and our listeners, mm-hmm. scenes in our daily lives, okay? Instances in our daily lives where it makes you basically want to jump out the window sometimes, right? Or, you know, those evil kick,
0: yes.
1: right? Evil kick situations, you know, where you just want to just go so far away from the rest of society because uh-huh. either it's so embarrassing
0: mm-hmm.
1: or it's so cringe.
0: Yes.
1: 아, 너무 나 이상해. 너무 있기 싫어. 하는 순간들. This is the 공포. This is the horror that I'm talking about. Okay?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몇 개 나눌 건데 Asia might, you know, share a couple too. And I want to hear your horror stories. 여러분, 짧게 완전 이 초단편 이 일상 공포 로 보내주세요. 네, 문자로 9050 카톡이나 너튜브 보내주고요. 진짜 재밌는 거 몇 개 우리 썸을 썹니다. 아시겠죠? 네.
0: 닥터수님이 귀신보다 무서운 건 카드 곳에서. For me, it's 세금.
1: Taxes?
0: Yeah. 왜냐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네. 어머니께서 제가 이때까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제 카드를 이제 그걸 확인하니까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썼던 돈을 어머니께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다 보니까 전 네. 그게 제일
1: 학생한테는 그럴 수 있겠다.
0: 네.
1: 네. 아, 이제 좋아요. 자, 첫 번째 일상 호러, right? Modern horror for the daily for the modern man.
0: Mm-hmm.
1: You are deep scrolling through someone or maybe you're deep scrolling through

0: through your ex-boyfriend or girlfriend's social media profile, and then you see a picture from 4 years ago. You're doing this at 2 a.m. and your thumb slips and you double tap the photo.
1: Oh no.
0: 여러분, 전 여친, 전 남친 인스타에 들어가서 4년 전, 이게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3시. 4년 전에 사진을 좋아요 눌렀어요.
1: 아! 왜 그래요? 그게 더 이상해요?
0: 아니, 난 너무... Are you okay with something like that?
1: No. I agree. But like, 애초에 저희 젠지는 염탐 계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We have a spy 계정이 따로 있어요. Like, so... 안 걸리죠. And like, 그리고 애초에 like, 하이라이트만 봐야 되고
0: 네.
1: It's like, I don't know, like, all my friends have these different kinds of ways to like... 예,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 볼 수 있다. 근데... Even the spy 계정으로 들어갔어도, let's say you're using your, you know,
1: no, but it is scary.
0: Like your burner account. 이거 spy 계정은 여러분 burner account라고 하거든요.
1: Like a burner phone, right?
0: 옛날에 그 아마 그런 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Burner, like burner phones. 그 뭐지 그 매장 가서 그냥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등록도 안 해도 되고
1: 네.
0: 그냥 한 몇 분 동안 쓰고 그냥 버리는.
1: 야 범죄자들이 쓰는 거.
0: 맞아요. 범죄자들이 많이 쓰는 그 폰 있잖아요. 그거 burner phone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시아가 쓰는 그거 burner account라고
1: I
0: 합니다.
1: Guess, yeah.
0: 네, 그냥 사람들 모르고 아 이거 뭐, 안 들키는 그런 account. 오케이.
1: 야 대포폰. 야. That's a burner phone.
0: 아 대포폰이라고 하거든요.
1: Yeah.
0: So even on that though, what if you accidentally like a photo? Of, let's say, your ex-boyfriend or something, or ex-girlfriend.
1: Oh my
0: it's
1: gosh.
0: It's like a deep scrolling이었어요. 그냥 제일 최근, it's not the most recent photo.
1: I know.
0: It's like a photo from like 4 or 5 years ago. That means you have to like scrolling 한 몇 분 동안 했어야 됐었어요.
1: I'd probably like to, 그 표현 있잖아요.
0: 네.
1: Fall off my face of the earth 아닌데? Like something similar to that. Do you remember, like, do you know this one?
0: You just, basically, you just want to crawl under a rock.
1: Yeah, or like 그냥 지구에서 이제 떨어져 버리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0: situation입니다. 네.
1: Fall
0: off the face of the earth.
1: Yeah.
0: But that means somebody like disappears.
1: Oh, yeah.
0: But you want to do that.
1: Want to, yeah.
0: Right? 자, 일단 우리 부스타들한테 이 초단편 네, 일상 호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님한테 하나 왔습니다. 올스타 1등인 줄 알았는데 2등일 때. 왜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for real 부스타 한 명 오늘 당황했거든요. 네. 자, 보니까 오늘의 1등 데니 림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는데 우리 오랜만에 들어온 닥터 수님이 1을 걸고 그 바로 밑에 캬 닥터 수 불활! 이라고 했는데
1: 그 바로 밑에 Why are you 공개처 형?
0: 아니네. 유유라고 보냈어요. 아, 어떡해. 네. 부장님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give me a sign which camera I'm on. 네,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인 줄 알았는데 2등일 때. 이거 우리 부스타들한테 공포라고 하면 이거 기분 좋아야 되나? Am I supposed to be happy about this?
1: I don't know.
0: Because I kind of am, right? I'm kind of slightly am. 왜냐면 그만큼 it's very competitive.
1: Yeah.
0: Right? 이거는 어때요?
1: Okay.
0: You complain about the 8:30 a.m. Zoom meeting.
1: Uh-huh.
0: And you glance down and you realize you never muted your microphone.
1: Oh.
0: Oh,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1: Oh my gosh, yes.
0: 네. 하, 8시 반 이거 줌 미팅 뭐야? 이거 누가 해서 아니, 조 부장님 하, 진짜 조 부장님 센스 없네라고 했는데 이거 마이크 계속 켜진 거예요.
1: Oh no.
0: Right? 네.
1: Socially awkward.
0: 근데 이거 우리 올스타 스태프분들이 몇 개 모았거든요. 비슷한 거. 친구인 줄 알고 상사 욕하는 톡 보냈는데 회사 단톡방. 근데 급하게 삭제하려는데 이미 읽음.
1: Oh no.
0: 근데 이거 누구 경험이에요, 부장님? 이거 누구의 경험입니까? 아, 다 한 번씩 있지 않은가?
1: For me, I guess in university, I've only had 이런 공포 딱 한 번 느껴봤는데
0: 네.
1: It was during finals. Finals이면 기말고사 되게 여러 가지를 치잖아요. 과제가 네. 많고. So like my friend was like, he texted me like, hey, so did you get the grade for your like history paper yet? And I'm like, what history paper? 저 그런 적 있어요.
0: What history paper라고 할 때. Oh, that's gotta be like
1: oh, a... Oh my gosh.
0: That's gonna be like a, that, you know, that horror moment for a lot of students.
1: Because like, me? 절대 안 하는 me? So like, 기말은 아니었는데 과제였는데.
0: 네.
1: So I eventually did it, but I was a month late.
0: Oh.
1: 한 달 늦게 제출했죠.
0: Do they accept

0: it? Did the teacher accept it?
1: Surprisingly, yes. What? But I didn't get as a good grade that I wanted to, though, because it was like a penalty, late penalty. So, 제 진짜 호러.
0: 일단. 어 여러분, 에이자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길래 그게 진짜 호러라고 하면 하네요. Right? 네. We have more coming in, but okay. What about this? 이거는 진짜 공감될 겁니다. You're going to definitely feel this one. You're about to ride the subway for your one-hour commute to work.
1: 네.
0: And you look at your phone and it says battery 2%.
1: Oh, that sucks.
0: My 진짜 아마 출근할 때까지 기분 완전 on the floor일 것 같아요.
1: Yeah.
0: Like I would be so angry at myself because I didn't, you know, take the responsibility to charge my phone.
1: Yeah, like me too. When I'm like 강의 갈 때, 왜냐면 기숙사에는 코드를 꽂으시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It's either my notebook or my iPad or my phone.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요. 네. 차지할 시간이 없으니까. It's like when I'm like going to class and I'm like, what do you mean I can't listen to music? What do you mean I can't use my phone? Like, what do you mean? Or like,
0: what do you mean?
1: 아니요, 막 iPad.
0: 무슨 말이세요? What do you mean?
1: Yeah, that has happened to me.
0: 아, 그쵸. 이거는... Well, another one from All Star Staff. 지하철에서 졸다가 모르는 사람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Right? I slipped up. Okay? 지하철에서 졸다가 모르는 사람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수빈이 형님, what? 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listen to the story. Pay attention to the story.
1: 수빈님이 오늘 좀 가장 오싹하다고.
0: 제가 지금 저 호러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It's not on purpose. 네.
1: 부장님도 그렇다고.
0: 네.
1: Okay, but yeah, like that has happened to my mom. Multiple times. 엄마는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네. 얼마들 엄청 열심히 준비해야 되잖아. 막 가방도
0: yes.
1: 싸고 yeah. 그래가지고 it's like sometimes when she's like 다른 분이 이제 어깨 기다릴 때 제가 오싹하죠. 엄마 안돼.
0: 이게 그 situation을 보는 딸 눈.
1: Yeah.
0: Right? 어떻게 엄마. Right? I mean, did you wake your mom up though?
1: Probably did.
0: Okay. Right? Because that'd be a very uncomfortable situation too, right? 엄마 왜 그래?라고 하는데. Like, because if you do that, are you, like, telling the person where your mom's, like, head is on the shoulder of that person?
1: Mm-hmm.
0: Is it like, are you telling them, oh, that person's gross? Don't do that?
1: No, I'm like, I think...
0: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할까봐, 오해할까봐. I feel like they might misunderstand that. Oh, don't put your head on that person's shoulder. 그렇게 이해할까봐. 나는 무서워서, like, I would... Yeah, that let your mom just sleep. You know what I mean? 네.
1: Yeah, I don't know, man.
0: 일단 우리 두둥님이
1: 네.
0: 기어코 민수가 부장님 방통위를 보내는구나. 아니, 잘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You guys are making this as, you know, big
1: as
0: it's not that big. It's not that deep, all right? Calm down. 네, 우리 두둥님 올스타 없는 주말이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주말까지 해야 되면 우리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네.
1: That's so true.
0: 네. 우리 닥터 수님이 하나 보냈습니다. 네. And this is one that married men, right? Husbands, 유부남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어요.
1: Mm-hmm.
0: 기념일 까먹었을 때. When you forget an anniversary.
1: 아.
0: 근데 에이자는 뭐 이거.
1: 딱히.
0: 그쵸.
1: I don't really care.
0: 지금은 에이자는 이거 모릅니다, 이거.
1: Yeah, because 네. like, I don't know, it's an anniversary. I'm not a big, huge fan of anniversaries. Just because like, especially if you're like students, it's like, 부담될까봐.
0: 네.
1: 오히려 기념을 안 챙기려 하는 것 같아요. Just like send me a message.
0: Right? Like, 어떻게, 그러면 요즘 이게 젠지들은 서로 이렇게 불편할까봐. Like, oh, I don't want you to feel uncomfortable. Like, well, it's whatever.
1: I think it's just me, though, honestly.
0: 네. 이거 영어로, it's whatever.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It's whatever, right?
1: Yeah, I don't know, but yeah. But I have seen, like, my parents, though. They're like, 아빠가 항상 엄마한테 기념일 챙겨주는 것 같아요.
0: Oh, how sweet.
1: I think 엄마는 챙겨줬나?
0: 어머님.
1: I think my mom gave Simpson 스티커 준 거. I'm not really sure, but my dad always writes like a 편지 적어줘요.
0: Oh,
1: 매년 편지에다가
0: sweet.
1: Yeah, and like 떡볶이 인형 사준 적도 있고
0: oh,
1: or
0: cute.
1: Like 과자 아니면 뭐 꽃다발 등등등.
0: And your

0: to talk. 와이프한테 문자 왔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1: 오.
2: 어, 나 벌써부터 my heart falls to my like my knees. 심장이 이렇게 무릎으로 내릴까요?
1: But I find that that would be scarier if you're in a relationship. Like not in like a like marriage but 어. relationship. 왜냐면 그런 거면 보통 헤어짐 동지하는 거니까.
0: 네.
1: I 통보하는 거니까.
0: 아. So, I so find it's scarier if you're in like you're you know maybe not married.
1: Yeah.
0: Right?
1: Cuz like 뭐 I 이혼할 수 있겠구나.
0: 어.
1: Never mind. 맞네.
0: 어, 그 정도까지 안 가는데 근데 유부남들, okay,
1: yeah.
0: married men, the reason why that message mm-hmm. is so haunting, right? It's so scary is because 어 내가 뭐 내가 뭐했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1: Exactly. 두두님께서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무섭지?
0: 그쵸. 그쵸. 근데
1: 지금 공감해야 될 게 아니에요.
0: 아니 원래 그렇죠. 네 두둥이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무섭지? 그런데 무서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Most men,
1: yeah,
0: okay,
1: exactly.
0: most married men, you think you know you did nothing wrong,
1: mm-hmm.
0: but you did.
1: Yep.
0: 분명히 하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너 잘못한 거 있습니다.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I'm never right. So I 그래서 저는 right I was like 어 내가 또 뭐했지라고 이 생각부터 나는 이유가 because out of the past I don't know 100 times or something like I got that message
1: uh-huh.
0: 분명히 제 잘못했어요 right
1: well 그, at least it wasn't intentional
0: 그쵸 of course it's never intentional intentional 일부러 right
1: yeah.
0: intentional it's never intentional it's always by accident
1: mm.
0: or I always forget something okay. But 매번 이렇게 말해도 I never learn. I never learn.
1: 추가 만다님이 뭘 잘못했을까?
0: 진짜 뭐를 잘못했을까? This question is ringing in my head until I get home. 뭐지? 진짜 이런 문자 when I get this type of text message, my brain becomes like a scientist, like a rocket scientist.
1: I think that happens to me with my parents too when I was younger.
0: 맞아. I'm solving equations and everything. I'm thinking back. I've
1: reliving
0: like,
1: your life for
0: 그쵸?
1: the past like 3 days or something.
0: 우리 저번 주 you said you wanted photogenic like photographic memory, right?
1: Yeah.
0: Like at, in that instance, because of all this adrenaline, I have photographic memory. I can see like back in time, right? 그 mm-hmm. 뭐지? 그 영화 뭐지? 톰 크루즈 영화 뭐예요, 이거? 이거 아니 미션 임파서블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거 밈 됐잖아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1: Doctor Strange?
0: 어 뭐라고요? 네? 아니 일단 여러분 톰 크루즈 영화 그 분명히 있어요
1: Top
0: right?
1: Gun?
0: 네 막 근데 it's a meme where like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1: 네.
0: 그, like he's like going back in time he's looking at like photographs of like crime scenes and everything 아 그 영화들 I hate when this happens Minority Report!
1: 아 Minority Report
0: 역시 우리 부장이 어 손가락 했었죠 뭐 역시 우리 부장이 Minority Report, right? I'm Tom Cruise in Minority Report 그때는.
1: 네. 오, 두둥님 이거 닭발 같아.
0: Minority Report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 I highly recommend that film. 네. 네, 근데 비슷한 상황 우리 터즈님이 하나 더 보내줬네요. 자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1: 어, 왜 이렇게 잘하시지, 터즈님?
0: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This is easy for me.
1: It's just
0: yes,
1: hair?
0: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어 근데 뭐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 맞아 어 뭐지 you have to like be super interested 엄청 관심을 주면 like it becomes fun for them from them 이라고 하는데 well for my wife at least right? 한번 맞춰봐라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이런 거 어 뭔데라고 이런 거보다 어 뭐지 뭐지 어 is it 아닌데 그거 아닌데 like you have to be like super like you know hyped up
1: uh-huh.
0: to get them like 너무 환하게 왜냐면 살짝 잘못 if you answer in a different tone, in a wrong tone, 어 뭐지 이런 거보다 어 뭐지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나 너무 맞추고 싶은데
1: oh,
0: 이런
1: optimistic하게
0: 네 그런 분위기로 하면
1: 땡.
0: 어 네 그렇죠 일단 뭐 부장님이 땡 한다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죠 네 근데 이게 다은이 아 앞으로는 바뀐 거 없는데 바뀐 척 해봐야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There's various ways to get out of that situation. 네.
1: Ooh, my mom, 울랄라님이 되게 괜찮은 표현. Like
0: 네.
1: eggshell 위에 걷는 심정의 남편들. So like we say walking on eggshells.
0: 맞아요.
1: Right?
0: 영어로 walking on eggshells.
1: Yeah, like 그걸 한국어로 뭐라 할까요?
0: 그렇죠.
1: 눈치 보면서 사는 인생.
0: 완전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1: Yeah, 네. 달걀이 되게 fragile 하잖아. 잘
0: 그쵸, 계란 껍질.
1: Yeah.
0: 이렇게 힘 살짝 줘도 부서지잖아요.
1: Yeah.
0: So 그 정도의 조심스러운

0: 함께, right?
1: 위에 우리, 걷는다.
2: 우리 대한민국 남편분들, 네, 유부남들, 화이팅입니다. Me included, 화이팅입니다. 자, 이거는요. 특히 우리 뭐 미국이나 뭐 네. 캐나다나 English speaking countries에서 조금 생활을 했으면 이런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Okay.
2: This is something that really kind of bothers me or mm-hmm. makes me uncomfortable if this happens. You're in a room full of people.
1: Okay.
2: You sneeze, but nobody says bless you.
1: Oh gosh.
2: 나는 너무 불편해 이거. So you know what I do to in that 네. situation? So like let's say we're all like, you know, we're all American here, let's say. And I go, ah! 한번 했어요.
1: Bless you.
2: And nobody says bless you. Uh-huh. Bless you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 네.
2: They're just doing their work. Or 그냥 저를 쳐다봐요. Like they stare at me.
1: Then you say bless me?
2: No, I don't say bless. Sometimes, uh-huh. but I just say excuse me.
1: 아.
2: 먼저 제가 excuse me라고 말 꺼내야 돼. I have to break that silence. 이렇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or like people around me when I was in the States, they found this awkward silence very uncomfortable.
1: Yeah. That 네. I find that's Canadians too.
2: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함 그 이 침묵
1: 정막?
2: 정막? 침묵?
1: 정적.
2: 야. 네. 왜 이렇게 한국어 잘 알아? 근데 이 조용함을 진짜 불편해 하거든요.
1: Yeah.
2: That's why in America a lot of people
1: they keep talking.
2: Small talk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2: Even when I'm in like the supermarket, people just standing in line. 이것도 어떻게 좀 maybe they want to make the time go faster or maybe just the silence is so uncomfortable. 제가 이제 그 뭐지 basket, right? In my cart, I have like, let's say stuff for like spaghetti,
1: mm-hmm.
2: right? And the person behind me, 이게 너무 조용하고 갑자기.
1: 스파게티 만드시구나.
2: Italian tonight?
1: Yeah.
2: 근데 저는 그 순간 너무 불편하지 않고 I look back and I was like, yeah. I mean, my family wanted spaghetti. Like, oh, like what are you making?
1: Right?
2: What's in your like basket, right? 이렇게 말 거는 게 so even in like grocery store, like you know grocery lines,
1: mm-hmm.
2: 이렇게 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Yeah, for me, what was scary for me was like when people drink stuff.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이륙하는데 네. 비행기 뭐 이제 뭐냐 like 사고 난 like 그런 거 있잖아요.
2: 아.
1: 그런 게 저는 진짜 like if someone drinks something,
2: yeah.
1: like I find that scary. Or like another period is like knock on wood.
2: 맞아요.
1: 왜냐면 그 뭐였죠? 나무에 악마가 산다고 믿나? 그래가지고 나무에 knock해야 악마가 방금 야 말한 걸 못 듣는다.
2: 이거 그 뭐? The origin of that.
1: Yeah.
2: It's lik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1: 아.
2: 막 이 버전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Uh-huh.
2: 네.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Bless you 안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는데
1: 귀찮거나 그냥 ignore
2: 그거보다 누가 하겠지라고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람들이 I mean somebody's gonna say bless you, right?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 이렇게 늦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
1: yeah, 맞아요
2: So people, they just kind of like let it go But then, you know, the one person that sneezed Oh, do these people hate me? 그럼 그렇게 싫어하는 입 냄새 나나? Do I smell? Like 이렇게 like all these thoughts start like, you know, running through your head
1: Interesting.
2: That's why, like, not hearing a bless you after you sneeze
1: uh-huh.
2: in this very polite, especially in the U.S. and Canada. I feel like, especially in Canada, 이거 선입견 될 수도 있지만, and I'm sure you've heard this too. Like, Canadian people are like the most apologetic people.
1: Oh yes, 저희는 네. complain 하면서도 일단 sorry 하고 complain 시작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부딪힐 뻔 하더라도.
1: Yes.
2: Oh, I'm sorry.
1: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sorry.
2: 맞아.
1: 네, 같은 여러분, aisle에 있는 것만으로도 sorry.
2: Sorry가 아니고 sorry입니다.
1: 맞아요.
2: Sorry.
1: 맞아요. Like even like 강의실에서도
2: 네.
1: 막 200명 있는 강의실에서
2: 네.
1: 막 누가 like 기침하면
2: 네.
1: 교수님이 bless you 이래요.
2: 네.
1: Sneeze 하면.
2: 맞습니다.
1: I find.
2: Yeah. So even like the most, you know, the kindest and apologetic people like you know in Canada. 그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일단 you've shared a lot of your, you know, 일상 공포, 일상 호러 네, 보내줬는데 자, 일단 하나 더 읽겠습니다. 빙고님이 하나 보냈네요. 이거 재밌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손님 없을 때 우리 가게. 이것도 조금 우리
1: 공감.
2: 네, 우리 사장님들, 대한민국 사장님들, 유부남들 플러스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1: How did we go from horror to this? 어떻게 된 거죠?
2: 이게 this is real life. 이게 real life horror이에요. 이게 real life 공포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in this cruel cruel world we live today, 진짜 이게 매일같이 공포를 겪고 경험하는 분들, 네, 진짜 이 화이팅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Yes. Okay,
2: you gotta keep on, right? You gotta keep on keeping on. 이 말 좋거든요. keep on keeping on. 계속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된다.
1: Yes.
2: Right? Oh, well,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But we did mention that we're going to
1: 선물.
2: 그렇죠. Crown gift people, a couple gifts, you know, for participating. 그래서 오늘 선물 당첨자들은요, 우리 바로 빙고님이다. 우리 진님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유튜브 채팅창에 링크 보내드릴게요. 우리 빙고님하고 진님 꼭꼭꼭 그때 뭐냐 우리 들어올 거니까 그때도 네, 들어올 거니까 We'll ask for your information then. Okay? 자, we're going to slowly start to wrap up our show today. Asia,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Hanging
1: sure?
2: out with me today.
1: 네. 그, 확실해요.
2: 일단 생각보다 Asia 무서워하는 것보다 좀 너무 강한 것 같아. 공포 영화는 이제 무서운 것보다 그냥 재미 없는 것 같아. To you.
1: I think so too. Yeah.
2: 충분히.
1: Thank you. 이제 공포 영화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깨달았어요 오늘. 네.
2: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Okay, no worries. Go see a couple scary movies with your dad. I think, right?
1: I'll try.
2: 네.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we have highlights of All Star English ready for you.

0: 우리 해피
1: we
0: 버스데이.
1: Will, yeah, we 네. wish you happy birthday.
0: 뭐죠? 이 코너?
1: 아, 뭐였죠? 세대 밸런스 게임 해봐야죠, 저희.
0: 맞습니다.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1: Yes, and 네.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0: That's right.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오케이, 오늘은 차 덕후 밸런스 게임인데요. 네. Like 차, like not tea, car. 네.
0: So, 그 차 덕후 밸런스 게임도 재밌겠다.
1: Tea?
0: 네.
1: I'd say I'm more of a tea person than a car person.
0: 맞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 봐봐요.
1: 저도 tea.
0: 차 마시고 오, 있는데.
1: What tea are you drinking?
0: 이거 복숭아.
1: 네. 신기하다. 저는 페퍼민트.
0: 근데 제가 여기 너무 차에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차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 차.
1: Yes.
0: 이 차 아니고 그 차.
1: When people turn 20, what's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want to do? Travel. Start dating. Nope. One of the top answers is always getting a their driver's license.
0: That's right.
1: 스무 살 되면 하고 싶은 부동의 1위가 바로 운전면허 따기래요.
0: 맞아요. 우리 딸도 벌써 아빠
1: Is she like 10?
0: 한번 저거 잡아보면 돼. 내가 한번 이거 꺾어보면 돼?
1: Oh my gosh.
0: 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 절대로 안 돼. 지금은 안 돼.
1: 캐나다 오시면 lawnmower는 하게 할 수 있어요.
0: Lawnmower? 10살은 lawnmower는 가능해요?
1: Country에서는 하죠. 그쵸. 왜냐면 그냥 마당 잔디 깎기 그런 맞아요. 거는 위험하긴 한데.
0: 그런 데는 법이 없잖아요. 맞죠?
1: 네. 그거는.
0: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Now a lot of people can't wait to get behind the wheel. And if you want to be a good driver, it helps to know a little bit about cars too. Right?
1: Yeah. It helps you drive more safely and get the most out of your car. And it's useful when you're buying a car or taking care of one. Mm. Minsu.
0: Yes.
1: Apparently you're a car enthusiast something something. Like you're like, do you love cars?
0: I'm like a casual. I have
1: You're casual in everything.
0: I have a car.
1: Oh my gosh.
0: 네, that question, do you have cars? 라고 하는데, oh yeah, I have cars. I have one big one and a bunch of toy ones.
1: 네. Oh my god. Well, one of my friends loves Hot Wheels.
0: 그렇죠. 어렸을 때 I don't know what it is about in the U.S. Like when, like especially boys, mm-hmm. like kids, yeah, like who
1: they really like mini 자동차.
0: 네, 뜨거운 바퀴 이 브랜드 차 네. 장난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네.
0: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오였어요. So I think it was that kind of growing up with that kind of you know toys
1: culture?
0: And I and that culture you grow up to like cars.
1: Oh.
0: 근데 한국에서 요즘 like starting with like 하루
1: mm-hmm.
0: 어렸 저처럼 똑같이 차를 좋아했어요.
1: Mm.
0: Right? So I think it's like, it doesn't matter, boy or girl. Cars have always been, like, vehicles have always been, like, an interest in kids
1: yeah.
0: as well. Because, you know, things move fast, mm. right? You could control it.
1: Yeah.
0: 애들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1: Yeah, I guess for me when I was younger, I just thought it was cool. But now I see it as some sort of freedom, mm. like freedom to go places.
0: Yeah.
1: Right, so.
0: 아시아는 driver's license 있습니까?
1: No, I would love to get mine. Mm. I would rather get it in Korea, mm. so. And like get like a 캐나다랑 한국이랑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따면 캐나다에서도 쓸 수 있게
0: 아.
1: It's not 국제 면허 but you can actually like switch it out.
0: 저도 California driver's license를 한국에 갖고 왔는데
1: uh-huh.
0: I took it to the DMV here,
1: yeah.
0: right? 그 시험 그 장 갖고 갔는데
1: mm-hmm.
0: 캘리포니아 거 반납하면 그 필기 시험 written test, written test라고 필기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로 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것만 합격하면 they changed it to a Korean driver's license. 대신 캘리포니아 거 반납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1: Oh.
0: But it's not the other way around.
1: Oh?
0: 네, 한국 거를 제가 알기론 you can't take your Korean driver's license 갖고 가면 no, you still got to take the written test and 그 직접 운전하는 시험 있잖아요.
1: Uh-huh.
0: 그걸 영어로 behind the wheel test라고 하거든요.
1: Yeah.
0: 둘 다 해야 됩니다.
1: Interesting.
0: 자, 그래 오늘 여러분 차 덕후 밸런스 게임이 주제인데요. 그 차는 마시는 차가 아니고 운전하는 차, right? So
1: yes.
0: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Which would you choose for your first dream car? A roaring convertible sports car or a fully loaded mid-size sedan?
0: 아, 자 여러분, 나의 드림카, 네, 드림카인
1: 자동차.
0: 첫 자동차는
1: yeah.
0: A, 뚜껑 열리고 우렁찬 배기음의 스포츠카. 룸룸.
1: I hate loud noises, man. It's like noise pollution.
0: 자, 일단 A자는 일단 you gave your opinion just now. or B, 풀 옵션 중형 세단 뭐지 HUD right 그 디스플레이 mm-hmm. 완전 그 driver side부터 그 passenger side까지 쭉 깔아 있고 뭐 통풍 시트 뭐 360도 카메라 등 일단 다 있어요 full option right

0: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우리 2부에 문제 여중이 몇 명 골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For me, both of the options sound like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What do you mean put up? Like I don't know what that means.
0: 왜냐면 이게 차 좀 관심도 막 그렇게 없는 편이죠.
1: I have no such interest. Like I don't know, man. I would buy a house and I would like my husband to buy a car. Like I don't give a crap about a car, you know? It's like eh.
0: Calm down. Whoa, whoa. Calm down. 네. 일단 이거 for me, I think it depends on where you are in lif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ge. 나이에도 조금 이게 따라 조금 나이 보일 수도 있어요.
1: I would say if you're more of a family person, then you would go for the sedan option.
0: Oh yeah. 아마 right?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한 2, 3년 시민수는 당연히 옵션 A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늙은 민수 네, thinking of the safety of my, you know, family and everything, you would probably want a bigger car, right?
1: Yeah, I guess I would also say a bigger car just because 이제 캐나다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려면 다들 네. 멀리 살아요.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도 한 7시간 멀리 살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놀려면 차가 필요한데
0: 그쵸.
1: 저희 무리에서 차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 차에 다 낑겨 타야 된단 말이에요.
0: 이거 딱 한 명 운전하는 사람 영어로 designated driver이라고 하잖아요.
1: Yeah, but the funny thing is, the person who has a car and the designated driver are different people.
0: 아, 보험도 그럼 안 되고, how does that work?
1: So, yeah, but whatchamacallit, so I would love to have like a bigger car just so I can like hang out with my friends more often,
0: 맞아요.
1: honestly.
0: 우리 다은님이 영어로 풀 옵션을 fully loaded라고 해요. 다은님 조금 스포일러 조금 되는데 이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Fully loaded이라고 합니다. 완전 loaded 이게 그냥 옵션으로 꽉찬 그런 의미죠. So, there was an interesting survey that was carried out. And they asked car lovers, what question did they give them?
1: I have no idea. I want to read it.
0: What's the first thing that you do after buying a new car? 새 차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 예스.
0: The most common answer? Installing a dash cam. Installing a dash cam. Adding paint protection film. 여기서부터 벌써 오버하다. Getting ceramic coating. 그치? And protecting the interior. Okay, that makes sense. And even picking the perfect air freshener. So they want to keep their new car looking great right from the get-go. Right from day one. 네, 보온 필름 붙이고 뭐 유리막 코팅하고 실내 코팅까지 그리고 방향제 고르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1: Oh, wow. 네. And apparently, 첫 차일 경우 이름을 붙여준다면, like Sherry? Would you name your car Sherry?
0: Sherry?
1: I've heard it somewhere. I don't know where.
0: Is my car like born in like 1930 in the US?
1: That's probably where I got it from, honestly.
0: 저희 차 이름은 없습니다. Did your parents give their car a name? Do you remember?
1: Nah, I don't think.
0: 맞아요. Now, believe it or not, a lot of car enthusiasts name their cars.
1: Okay.
0: Some give them real names. Others choose like cute nicknames like Zoomy, Buddy.
1: Okay, I think it's more female names, I would say. Like, I don't know.
0: Yeah, for a lot of guys, I think their car is like a female.
1: Yeah.
0: Right? And
1: I'm going based off movies, so.
0: 맞아요. 근데 이 Zoomy, Buddy, Blue, Blackie, Ruby, 색깔에 따라 닉네임도 줄 때도 있는데. I don't know. They all sound like pet names to me. Like, I would name my dog that. Zoomy.
1: Yeah.
0: Right?
1: Zoomy.
0: Yeah.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real quick. 자, 차를 새로 사면 이 옵션은 기본이잖아요. Right? There's AC, of course, that obviously comes in.
1: Yeah.
0: Right? 근데 요즘 차 독구들이 신차 살 때문에 선택하는 대표 옵션을 영어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Okay.
0: 네, 그 head-up display.
1: I know this one, yeah.
0: 영어로요. 뭐죠?
1: Just head-up display.
0: Head-up display. 그래서 HUD, HUD라고도 많이 합니다.
1: Yeah.
0: 네. It's basically everything about your car, like what speed you're going in, what mode you're in, even like things like AC and like the volume, those are all on the heads-up display, right? Head-up display. 그리고 통풍 시트. 근데 이거는 저도 그래도 여름에 더운데 차 좀 옛날 차인데 여러분 근데 네. 이 옵션을 제가 선택했거든요
1: okay.
0: And I haven't regretted it since day one 완전 더운 여름날 뒤에서 좀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Cool, I mean if you use it a lot it's
0: 맞아요.
1: definitely worth it
0: 이거는 영어로 ventilated seats라고 합니다 ventilated seats 그리고 이

0: 이 360도 카메라 있잖아요. Mm-hmm. 네. 360-degree camera. 360 or 360-degree라고 읽을 수 있죠. 네, 차 yeah. 위에서 내려보다는 것처럼 그냥 다 you see all around you.
1: Yeah, I think my dad has this too and he calls it the God mode.
0: God mode. 진짜
1: yeah,
0: 신처럼
1: 내려다보는 느낌.
0: 다 보이는.
1: yeah.
0: Right? That's so interesting. So let's see what our users ar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Asia, can you
1: Ooh,
0: take a couple messages? Because
1: I, like
0: I have to cough.
1: 너구리님께서 천송이가 생각난 I know this one, I know this reference, I love this drama. 푸른바다 전설.
0: 맞아요.
1: 천송이.
0: 천송이가 랩을 한다.
1: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0: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네. That's right. So, you know, they people think of that. 이게 통풍 시트. 진리님 생각보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it's worth it, I would say. 우리 너구리님은 자동차 시트에 엉따 기능 있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엉따.
1: 엉덩이를 따뜻하게
0: 하는 거.
1: 아, 네.
0: butt warmer.
1: 아닌가?
0: 네.
1: heated seats?
0: heated seats 혹은 seat warmer이라고 warmer. 네, 하긴 했는데 I think it's heated. heated. 뭐가 따뜻해, 따뜻하게 뭐 그런 옵션.
1: 아니 진짜 아빠 그렇게 한다니까요.
0: right. heated seats라고도 할 수 있죠. 네. It seems 다음부터 엉뚜 엉뚜라고 여러분 집중, 집중. 영어 배웁시다. 아시겠죠?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우리 두 번째 자동차 덕후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2: Round 2.
1: Ooh, okay. Which would make you angrier one week after getting your new car? A bumper scratch or a parking lot door ding?
0: 맞아. What? Parking lot door ding.
1: Oh.
0: Parking lot door ding.
1: Is it just like when you open your car door?
0: Exactly.
1: And just,
0: okay. Exactly입니다. 자, 여러분, 출고 일주일 만에 이 어떤 게 더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A. bumper scratch. Or B. 주차장에서 문콕 테러. 일단 you know where I stand, right? 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근데 에이전은 이게 관심이 없어서.
1: Yeah, I mean like 그냥 스크래치 나면 I would just like 네임펜으로 just like 칠하고 and like 네? if it's like 문콕.
0: 네임펜으로 칠한다고?
1: I mean or paint, whatever works.
0: 페인트로 칠한다고?
1: or lipstick, I don't know if it's red car. I really don't
0: 미안해,
1: care.
0: 미안해, 나 어머님, 저 오늘 에이저랑 방송 못 하겠어요.
1: 오, 네일 칠하는 것도 괜찮겠다.
0: 아, 근데 에이저 왠지 어렸을 때
1: 네.
0: 이, 근데 그 what do you call the nail?
1: Yeah, nail polish?
0: Nail polish 갖고 하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1: Yeah, right.
0: 있긴 있는데 I just pictured you as a kid.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 이 소셜 미디어 SNS에서 본 줄 모르겠지만
1: 네.
0: it was a clip of a kid and wanted to surprise her dad.
1: Oh no.
0: And they washed his car.
1: Oh!
0: 근데 뭐를 썼냐면 you know the steel wool the thing that you used to 그 세수세미 있잖아요.
1: Oh no.
0: 그걸로 잔을 닦고 나서 아빠 짜잔 이렇게 하는 거야.
1: No, 네. I wouldn't have been gotten close to my dad's car.
0: 근데 왠지 에이자가 어렸을 때 그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방금 생각했습니다. 네. For me, a parking lot door ding.
1: Why? Like what does it do?
0: Because another person did that to me. Right?
1: 그 끝이에요.
0: 그게 더 화날 것 같아요. 이제 나 내가 예를 들어 scratch 했으면 하 진짜 라고 하고 그때 my fault, right? But if it's a parking lot door ding.
1: Uh-huh.
0: If I park,
1: yeah.
0: And I go do my business,
1: mm-hmm.
0: and then I come back, and then I see a ding on my door, right? 그게 ding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콕, 문콕, door ding이라고 합니다.
1: I just find it's so easy to do that in Korea, though, just because like the parking spaces are so narrow.
0: Exactly.
1: Especially if you have a big car.
0: 맞아요, 맞아요. 자,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there was a survey that was carried out for car communities, right?
1: Yes.
0: 네.
1: Car communities were asked about the most frustrating moments after buying a new car. Number one was getting a door ding in a parking lot, as Minsu said, especially when you don't know who did it.
0: 맞아요. 진짜. That hurts. Number two was scratching the bumper or the wheels. You know, it's bad when someone else scratches your bumper, but nothing feels worse than scratching your own brand new car as a beginner.
3: 내가 긁어서 더 괴로운 범퍼나 이 휠, 이 긁힘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휠이라고 한다.
0: When they say the wheel, it...

0: means the whole thing.
1: Yeah.
0: But the part that gets scratched is the rim.
1: Mm.
0: 그 rim의 그 바퀴의 새 부분 있잖아요.
1: 네.
0: Right? You call that the rim of the car.
1: 네. Okay.
0: So the wheel rims, 거기에 scratch 되는 거. Oh, 진짜 I understand. Where people are coming from for this one. Number three, 어떻게 됩니까?
1: Yes, number three was getting a stone chip from road debris.
0: Apparently. Debris, yeah.
1: Debris, okay. 주행 중 날아온 돌에 맞아 생기는 흠집, 일명 돌빵. 영어로는 stone chip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Isn't this some Final Destination stuff right there?
1: I have no idea what this
0: 운전,
1: means.
0: 어, 여러분 혹시 have you thought of that while driving?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1: 네.
0: Right, when you're on the freeway? And you're driving along, 막 신난 노래 듣고 있는데. And then a huge truck carrying like... logs or like steel wires passes you.
1: Don't even think it.
0: Final Destination 이 영화 때문에 모든 상황 그냥 막 생각이 들거든요. So 80km 가고 있으면서 있었으면 한 60km를 줄입니다 저는.
1: Oh gosh.
0: Yeah.
1: Actually, a funny thing is apparently remember you talked about like the girl, the kid or something like 수세미로 닦는 거.
0: 네.
1: Apparently, I did something similar.
0: 네.
1: 저희 집 모든 가전에 아시아 아크릴 페인트 자국 흰 소파에도 매니큐어로 그림. I was artistic.
0: 네.
1: 네.
0: Brought to you by 아시아 어머님. 그랬구나. 어, 아시아 일단 주차장까지 안 내려갔으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1: Very true. I would have just sticked Dora stickers everywhere.
0: 아마 그 차에 뭐 유니콘 그림이랑
1: 네,
0: 막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Number four was finding out that your new car had been recalled because of a defect.
1: 아.
0: 네. 새 차가 초기 결함으로 리콜 대상으로 연락받았을 때. My dad, I mean, his car's not brand new, but like 2 years ago, he had his car for 2 years, but it was recalled.
1: Oh.
0: But he was so lucky because he got a brand new one.
1: Okay, 네, we're talking.
0: 똑같은 연도인데 a brand new version of that car 너무 부러웠습니다.
1: Mm. 네.
0: So these are some of the worst things that you want to hear or experience after buying a new car. 자, real quick, 가장 흔한 문콕을 아까 제가 영어로 말했잖아요.
1: Yes. 네.
0: Door ding. Ding입니다. 네. 근데 이 동사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 나 문콕 당했어.
1: Mm-hmm.
0: I got dinged. I got dinged. Or my car got dinged.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ding은 그냥 살짝 뭐 페인트 정도 이렇게 조금 벗겼는 거? Or like 살짝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완전 큰 거. 그거는 dent라고 합니다.
1: 아, 네. Okay.
0: Dent. D-E-N-T. 네, 이게 단순히 이게 흠집이 아니고 이게 좀 그 수준을 넘어서 이게 철판이 오히려 그냥 아예 들어간 거. 이게 우그러진 그 상황을 dent라고 합니다. D-E-N-T.
1: Yes, 최희숙님이 벌써 문장으로 써주셨어요. A car door ding is a pain in the neck.
0: 맞아요.
1: 뒷목 잡는 일.
0: 맞아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그 뭐 놈을 잡을 수도 없고, right? Unless you got those fancy new cars that 그 살짝만 건드렸는데 다 모든 카메라가 다 켜져요, right? 네. All right, let's get to a couple of messages. 우리 5001님 둘 다 망상일 듯 유유라고.
1: 망상일 듯. You need to get your vision checked, man.
0: 마상일
1: 때. Is 난시 근시? I don't know, man. The one?
0: Both at the same time. 어머니! 왜
1: No, man. 그래서 아니, 아니 방금 하신 게 딱 노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안경 벗고 보는 거.
0: 네. 네, 마상이 딜루루가 돼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마상 딜루루. 근데 에이자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1: 딜루루 is a 루루.
0: 가끔씩 여러분 이런 힘든 세상, 힘든 사회에서는 가끔씩 이 마상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Kevin Pax says anything is possible. Can't be scared. It was my favorite movie by the way. 아까 그 Final Destination 말할 때.
1: 아.
0: 네. Anything can happen, but that shouldn't scare you, right? But what if?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요. Now, you don't normally find this in Korea, but the door ding protector. You know those little sponges on the sides of the cars?
1: There was a that hilarious thing is, there was a comment that says 그거 한국에 진짜 흔하다고.
0: 저 흔해요.
1: Okay.
0: 뭐지? 붙여달라고 말했는데 when I got my car, 그거 it came with it.
1: Oh.
0: Right? 처음에는 너무
1: 안 예쁘다?
0: 안 예쁘다. 너무 거슬려라고 생각했는데 countless times when I had to park in those really tight spaces and I had to basically shove my door against the car next to me just to get out.
1: Yeah.
0: That sponge saved, you know, a door ding trouble that the other car might have gotten into. Now, thank you for all your messages. 여러분, 참여.

0: 많은 참여 들어왔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in our number two, so do not worry. All right, that was it for today. That's what you think.
1: 니네 생각이고.
0: 니네 생각이고. 니네 생각이고.
1: I was not prepared for that.
0: 자, 다음으로 오늘의 EPQ 가요.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0: That's right. Time for EPQ, Easy Peasy Quiz. What's your EPQ? 갑니다. 뭐 하죠 여기서 이제?
1: 네,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이네요.
0: 맞습니다.
1: So sorry guys, 총 세 문제만 맞히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Three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the prizes that you get. 너무 좋아요 선물들이. 자,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오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Hello.
3: Hi.
0: Hello.
3: Hi, 민수님. Hi, Aisha.
0: Hi, hi, hi. Welcome.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3: My name is Elena. I'm not so good at English, but I just like English. I'm excited about EPQ.
0: Nice! Elena, well, welcome. And,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1: Yeah.
0: 네. 일단 뭐
3: I'm 아까... glad to... I'm glad to... see you again.
0: Oh, Elena,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자, 뭐 영어가 뭐 살짝 조금 뭐 힘들다 어렵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but don't worry.
1: We got you.
0: 최대한 저랑 Asia 힌트를 많이 드릴 거니까요. 네,
3: yeah.
0: Do not worry, we'll help you out, right? 이제 도전하는 게 중요하죠.
1: 맞아요.
0: Right, Elena, 도전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3: 네네.
0: 네, yeah. 좋아요. 자. 문제 세 개만 맞추면 오늘 선물 다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자, Elena, are you ready?
3: Yes.
0: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question number one.
1: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following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he sun rises in the BDD A, west, B, south, C, east, D, north. What's your answer?
3: East C.
0: Oh, east C. 일단 엘라님, how sure are you? 0%부터 100%까지 퍼센티지로 얼마나 확실합니까?
3: 50%.
0: 50%? 근데 50% 하고 나서 근데 답이 너무 완전... 빨리 나왔는데요.
3: 네.
0: 네. 일단 엘라님 혹시 최근에 뭐 집 보러 다녔습니까? 사람 보통 집 보러 다닐 때
1: 네.
0: 이게 중요하거든요.
1: 아,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0: 자 일단 네. C East
3: 네
0: 맞습니다.
3: Thank you.
0: That is correct. The sun rises in the east.
1: 네.
0: 맞아요. 이거는 뭐 영어도 그렇고 네,
1: 네
0: 영어도 그렇고 이건 좀 과학 문제이기도 하긴 하네요.
1: 그러니까요. 네.
0: 자,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시니까 에이샤 뭐를 드리죠?
1: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와 커피 쿠폰 당연히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 왔다. 근데 애들도 오고 했으니까
1: 그러네요.
0: 그쵸? 자 엘런님 첫 번째 거 잘 맞췄습니다. 두 번째 문제 Are you ready?
3: I'm ready.
0: Alright okay. Let's get it. Question number two 에이샤
1: This is a comparative question.
0: 비교급 문제죠. 비교급.
1: 네.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This book is bididi than I expected.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I expected. B. This book is most interesting than I expected. C. This book is interesting than I expected. Ooh, what's your answer? What do you think? 일단 뭔 것 같아요?
3: Well, could you tell me again?
1: Sure.
0: 자, 이제 비교급 문제입니다. 비교급.
1: 빈칸에 들어가는 거 맞춰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옵션입니다.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I expected. B. This book is most interesting than I expected. C. This book is interesting.

0: that I expected. This is 좀 헷갈린당.
1: 애매모호한데.
0: 그쵸? 어떻게, 네. So the difference is A는 more interesting, B is most interesting, 네. and C is 그냥 interesting.
2: 일단 비교급이니까
1: most.
2: 그쵸? More or most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0: 네,
2: 근데
0: 주저하나?
2: 이 문장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 책은 내가 생각보다
0: 더
2: 좀 더 흥미롭네 라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A, more interesting or B, most interesting. 엘레나 어떤 답이 어떤 것 같아요?
1: A.
2: A, more interesting. 여기 좀 성격이 좀 살짝 좀 급한 마음이 좀 나오네요. 자, A, more interesting?
0: 예!
2: 맞습니다. 네, A, more interesting. 이 than이 있으면 비교급 네, 이 사용되는데요. interesting처럼 긴 형용사는 er를 붙이지 않고 more interesting 혹은 most는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먼저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0: 치킨 세트!
2: 치킨 저희가 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자 일단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뭐가 걸려있죠 에이샤?
0: 마지막은 백화점 상품권
2: 5만원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있습니다. Elena, how do you feel right now? 지금 어떻습니까 기분?
1: I'm nervous. I'm excited and nervous.
2: Excited and nervous at the same time. 일단 그럴 것 같아요. 목소리 좀 들리거든요. But don't worry. 지금까지 잘해서 마지막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Are you ready?
1: I'm ready.
2: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3: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2: Asia, how was the concert?
3: Wow, it totally lived up to the hype. Question, what does live up to the hype mean?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everyone said. C, it became very popular. What's your answer?
1: Could you tell me again? Sure. 소리가 잘 안 들려요.
2: 그래요? 과음질게 저희들. 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대화 듣고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 뜻을 맞추면 됩니다. Asia, how was the concert?
3: Wow, it totally lived up to the hype.
0: 여기서 문제입니다. What does live up to the hype mean?
3: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everyone said. C, it became very popular.
0: 어떤 느낌? 지금 콘서트장에 있고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1: C 같아요.
2: C 같아요. It became very 네. popular. 그런데요. 그런데요. 근데 아까
0: It's kind of like 아까 얘기했죠.
2: 그렇죠. 에이자 그 콘서트 진짜 재밌어. 너 보러 가. 라고 제가 추천했는데 에이자가 맞아. 민수가 재밌었던 만큼처럼 말했을 때
0: 그 정도
2: 그만큼 재밌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 거예요?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Minsu said. 뭐 엘런님 혹시 뭐 어디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혹시 급합니까?
1: 아니요. 네. 제가 참여하면서 좀 있잖아요. 신청해놓고 떨리긴 했지만 떨리네요. 정말 오늘.
2: 떨리죠. 맞아요.
0: It's totally normal.
2: 그냥 편한 상황에서 맞추면 그냥 바로 맞추는데 좀 떨려서 조금 안 들리고 그래서 좀 그랬다. 자 일단 엘런님 맞습니다. 맞죠. Live up to the hype 뜻은요. 뭐 소문만큼 좋다 하는 뜻입니다.
0: 네, 기대에 부응하다.
2: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엘런님.
0: Yes.
2: You are today's EPQ winner.
0: 네. 커피 뭐. 쿠폰과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2: 맞습니다. 네, 엘런님, real quick 딱 한 10초 드릴 겁니다.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1: I'm very very happy. 그리고 저때 함께 들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0: to overcome problems with conversations.
1: Okay.
0: But then if the goal is just practicing how to overcome awkward conversations, if you already don't feel like this person is really your type or nothing in common, less nervous, less pressure, better for practice.
1: Okay. I don't know. Would you support this?
0: I mean, people need to practice talking to other people.
1: Yeah.
0: So many times we're just online so frequently, and some people cited the problems with face-to-face conversation.
1: Yeah. We have Minju Sam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EB Touching and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hi Sam and welcome. How are you?
2: I'm great.
1: Good. Good to hear.
2: How are you?
1: I'm good too. Sam, do you know what today is?
2: What?
1: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first half.
2: Oh, yeah.
1: Of 2026.
2: Yeah.
1: 맞습니다.
2: Still can't believe it's almost July.
1: 네, 당장 내일이에요.
2: 7월이라뇨. 새해 다짐했는데 엊그제.
1: We're like after today, we're in 후반.
2: I know.
1: Of 2026.
2: Mm-hmm.
1: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시간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that's the question I want to ask, right?
2: Mm-hmm.
1: New Year's was just yesterday. 진짜 분명 새해 뭐 인사한 게 진짜 엊그제 같았는데.
2: 맞아요. So, Minsu, how's your year going so far?
1: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Don't ask me these kind of questions. 아니요, going so well. 너무 재밌고요. All Star English 너무 좋고 우리 부스타들도 너무 좋고. No complaints. 진짜.
2: 아니, 뭐 좀 이룬 거 좀 있으세요?
1: 아, 이룬 거요? 뭐 이룬 거는 많죠. 저희 뭐 BFM, All Star에 우리 이런 거 많죠? 아, 퍼스널 라이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2: 유자유님도 얘기하시네요. 상반기 이룬 목표가 하나도 없음.
1: 맞아. 네. I feel you. 근데 목표를 세웠나? 할 정도. 네.
2: Yeah.
1: Busy, busy.
2: Yeah,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at.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Some 네. goals are going well and 네. some not so much.
1: 네. 우리 PD님이 올스타 매일 출석하는 것만도 성공이라고 생각해 생각하세요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dream big. Dream big, right? 어, 왜 이렇게 시니컬하지 나 지금?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세요. 이럴 때는 민트 말 듣지 마.
2: 기분이 안 좋네 오늘.
1: 네. But I know what you mean, right? When like the New Year's January comes around, like so 올해는 내 해다. This is going to be my year, right? But then around this time, 딱 이렇게 되면. 한번 내년에 하면 되겠지.
2: 벌써요.
1: Right? 포기. 네, 진짜 내년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2: 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The good news is we still have half the year left.
1: Yeah.
2: You know, it's never too late to get back on track.
1: Yeah, true.
2: 상반기 돌아보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을 때, 계획이 흐트러졌을 때,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을 때 좀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까 해요.
1: 네, 좋아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리고 긍정.
2: Mm-hmm.
1: 네, 여러분 저 좀 시니컬 민수 나옵니다. 네, 아주 생각해 보니까 the half first half went by so quick.
2: I know.
1: 네. Yeah. 아,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좋아요. So, as we have still half of the year left, which is a good news that we could all take in. Words and expressions we could use in our small talk to really kind of like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that we could look forward to, right? Second half of the year. So, what is 표현 number one?
2: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Where did the time go? 시간이 다 어디 갔지?
1: 방금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2: Yeah.
1: 그렇죠?
2: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을 때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요. When someone says, where did the time go? They are not actually asking where the time went.
1: 네.
2: They simply mean time went by so fast.
1: 뭐
2: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1: 맞습니다. 아, 뭐 시간이 아, 진짜 어디 갔냐. 이게 계속 특히 around this time 맨날 묻잖아요. So I guess where did the time go? 뭐 you could say oh, it's almost July already. Where did the time go? 시간 어디 갔지? 벌써 7월? 진짜 말도 안 돼. Oh, or like 특히 부모님들. Oh, my kids are growing up so fast.
2: Yeah.
1: Where did the time go? Oh, 우리들 너무 빨리 크네. 아, 진짜 시간이 어디 갔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Or 진짜 this is true for All Star English. 우리 일부 그냥 훅 가잖아요, 여러분. 맞죠? We've been talking for an hour already. Where did the time go? 벌써 일부 끝났다고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이런 느낌으로 네, 전달됩니다.
2: 그리고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뭐 벌써 7월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라는 표현인데 맞아요. 여기서 I can't believe it's already는 날짜나 시간을 얘기할 때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 맞아요. 참 빠르다.
1: 네.
2: Or this year has flown by. 올해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뭐 연말까지 안 가도 벌써.
1: 그렇죠.
2: 아까 PD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끝났다.
1: 맞아요.
2: Fly by라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네. 훅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1: 맞습니다. So, you know,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Time flies, but where did the time go? 자,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민수나, can you believe it's almost July?
3: I know. Where did the time go, Minju?
2: Have you made any progress this year?
3: Absolutely.
2: 진짜? On what?
3: My selfie angle. 셀카 요즘 너무 잘 나와.
2: 지겨워.
1: 진짜 이 완전 perfect 각도, that perfect angle 찾는 것도 저는 모르겠지만 민수는 잘 안 해요. 근데 그 6개월 걸린다 말이. 좀 그렇네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우리 타임아웃 하고 여러분 타임. 자, 집중 집중. 자, 너튜브 채세 지금 떡볶이. 떡볶이 뭐 어묵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어 타임입니다. It's not 떡볶이 타임. 오케이? 집중. Pay attention please. 아, 너무 또 세네코 민수 너무 선생님 민수도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2: 두 번째 표현입니다. I've been slacking.
1: I've been slacking.
2: 요즘 좀 나태해졌어. 요즘 좀 풀어졌어. 여기서 slack는 게을러지다, 느슨해지다, 열심히 안 하다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ve been slacking, they mean they haven't been putting in much effort lately. 요즘 좀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I'm such a slacker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1: 맞습니다.
2: A slacker is a lazy person.
1: Yeah.
2: Right? So instead of saying I've been slacking, you can also jokingly say I'm such a slacker.
1: Or you're such a slacker.
2: 저는 What?
1: Not you. 저는 특히 선생님한테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Minsu, you're such a slacker. 이렇게 많이 듣죠. 네. So 그리고 I'm lazy. 나는 뭐 원래 게을러 이게 아니고 그냥 요즘만 잠깐 흐트러졌다는 느낌이. 잖아요.
2: 네.
1: So 뭐 요즘 운동을 좀 뭐 소홀히 했어. 뭐 I've been slacking at the gym. 뭐 요즘 영어 공부를 좀 안 했다. 요즘 뭐 I've been slacking on my English studies. 뭐 요즘 회사에서도 좀 뭐 좀 너무 편해서 these days 일 좀 안 하고 있다. I've been slacking at work latel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2: Exactly.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I've been slacking off. 요즘 좀 놀고 있어요. 이 slack off는 농땡이 피우다. 게을리하다 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뭐 stop slacking off and get back to work, 민수 뭐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네.
1: 여러분 표정 봤어야 됐습니다. 네, 포인팅 하면 안 돼. 표정 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2: 예문이에요.
1: 네.
2: 그리고 좀 나를 돌아보는 의미.
1: 뭐 없어요 이 말.
2: 갑자기 생각났어. 의미에서 I need to get back into my routine or I need to get motivated again.
1: Oh, yeah.
2: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1: 맞습니다.
2: 의욕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1: 맞아요.
2: 이런 표현이 있죠.
1: 자,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 상황 그처럼 뭐 친구가 뭐 Did you make any progress on your New Year's resolution? 뭐 새 목표는 좀 이루었어?라고 이렇게 물어. 보면 honestly I've been slacking off. 뭐 솔직히 좀 요즘 좀 뭐 풀어졌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Right?
2: 맞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I've been slacking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 Minsu, how's your workout going?
1: Oh, 잠깐 민수. Oh, Minsu, pretty good.
2: Really?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1: Oh, that's because I've been working out.
2: Oh, at home?
1: No, in my imagination.
2: So you've been slacking.
1: Yes, I've been slacking lately.
2: Such a slacker. 연결 필요 없잖아요.
1: 어, 그렇죠, 그렇죠.
2: 목소리 네. 왜 바꾸신 거예요?
1: 맞아요. 민수였는데.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저님.
2: 연습들 하고 계세요.
1: 네. 근데 뭐 유저님이 민주쌤 항상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라고.
2: 아, 감사합니다.
1: 자, 일단 뭐 떡볶이에 그냥 좀 스타일. 자, 학생들.
2: 이런 코멘트는 왜요?
1: 영어 배워야지. 네. 근데 두둥님 맞아요. I've been slacking on my work.

0: workout 이렇게 하네요. 네, 운동을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Or
1: 연습하고 계시는 거죠?
0: 맞습니다, 두둥이. Good job. Alright, time for our last expression.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I need to get back on track.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아야겠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겠어. 여기서 on track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0: 네.
1: So when someone says I need to get back on track, they mean they want to start following their plan again after getting off track. 한동안 좀 이 흐트러졌던 계획을 다시 제대로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죠. So you can use it anytime you want to get back into a good routine.
0: That's right. 자, 그러면 뭐 I'm finally back on track. 뭐 드디어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았다. I'm getting back on track with my workouts. 다시 운동 루틴이 시작하고 있어. Or I'm getting back on track with my English. 뭐 영어 공부에 뭐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표현들도 정말 많이 쓰는데요. I got off track. 계획에서 좀
0: Big thank you to all three of our guests for this week's segments. Well, folks, looking at the time,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Time to go home. Enjoy your Friday night and the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Our last track by Bruno Mars, I Just Might.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0: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ong.
7: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9:00